가능한 거잖아요. 건강이 건강해야 하고 뭐 그거 외에도 뭐 예, 어쨌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태현님은요, 차중코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 89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중코 보내드릴게요. 자, 음악 앨범 가족들에게 차중코를 쓱 넣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차중코, 차디가 보내준 커피 총 3,000잔의 레이스. 예, 그 끝이. 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탈탈 다 털어서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487님, 오늘 쉬는 날인데 애들 데리고 벌써 나왔어요. 같이 데리고 하루 돌아다닐 생각하니까 그냥 출근하고 싶어요. 아, 일찍 시작하셨네요. 아직 9시 이제 그 13분쯤 지나고 있는데, 애들과 오늘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은 뭐 날씨, 그 기온이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선까지는 아니죠. 네, 그냥 뭐 덥지 않다는 거지. 낮 기온은 꽤 올라갈 것 같던데. 차중코 보내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아, 오늘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9092님, 버스기사인데요. 차디 말씀대로 진짜 차가 많이 없어서 운행하기 편해요. 쉬는 시간도 늘었고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오늘 차 별로 없죠.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제가 KBS 한 10분 일찍 도착했더니 이게 아주 그 큰 변화는 아니지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너무 어색해가지고, 약간 좀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한 10분 동안 뭘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앉아있긴 했습니다. 차중커 보내드릴게요. 6588님, 저는 학원쌤인데요. 오늘 보강 때문에 출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수업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수업 있으십니까? 학원 오늘 안 쉬나? 학원도 이런 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중커 역시 보내드립니다. 5876님, 형님, 트럭커입니다. 서울 시내는 뻥뻥 뚫려있을지 모르지만 고속도로는 평소 금요일보다 아주 많이 차가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촤촤촤.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시내가 비었으니까 어딘가에 차가 있겠죠. 그리고 그 차들이 지금 다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에 몰려있을 겁니다. 오늘 그 트럭커이신 5876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피곤하시겠네요, 그죠? 평소보다 차가 많아서 차중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2852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트로이

미국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OTT 계정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서 언어 설정을 바꾼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화제입니다. 이 여성은 약 2주 동안 매일 밤 전 남자친구의 OTT 계정에 로그인해서 기본 언어를 변경했는데요. 이 번역 없이는 절대 읽을 수 없는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갈리시아어, 몽골어, 체코어 등등 전혀 다른 언어들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프로필 이름까지 계속 다른 걸로 바꿔놨다는데요. 전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단순 오류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되돌렸지만요. 같은 일이 수십 차례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로그인 기록을 토대로 여성이 무려 35일간 같은 행동을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가장 소소하지만 집요한

이건 날씨도 날씨지만 슬리퍼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에 뒀다고 줄어든다고요? 와, 대박인데.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꺼내 볼까요? 아, 근데 또 이제 안 보더라도 그게 거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지. 그죠? 예, 뭔가 좀 이렇게 일단은 드시죠. 예,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인숙 씨, 매미가 베란다 창문에서 요란하게 오니까 이제 1년 된 우리 고양이가 어리둥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네요. 귀가 엄청 밝은 아이라 아마 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었습니다. 진짜 여름이 왔군요. 네. 오하나 구공님이요. 청주사가 무섭긴 하네요. 생방이라니 크크 하셨습니다. 아 무섭다뇨. 예, 저는 정면으로 맞섭니다. 무섭다뇨. 발동동 구르면서. 아 3546.

9215님, 휠도 없이 일하는 전국 화물 배송을 하는 대형 트럭커 기사입니다. 나날이 떨어지는 화물 운송료에 너무 힘드네요. 가족하고 여행을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없습니다. 휴일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화물 운송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그 차도 막히고 오늘 그 화물 배송하시는 트럭커 여러분들 더 좀 배로 힘드시겠어요.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시간 내셔서. 뭐 저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부산 선셋 크루즈 탑승권 4장 3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셋 크루즈 다녀오시죠. 건강하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리조의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름 관련 퀴즈인데요. 여름의 맛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여름의 맛이라고 하던데요. 예전에 이것이 딱 한 종류가 있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복숭아도 그렇고요. 망고, 멜론, 수박, 딸기,

0: 주택 도시 공사.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 알려드려야죠. 2번 빙수였습니다. 빙수. 네. 어떤 빙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팥빙수입니다. 아, 자, 2부를 마무리하죠. 찰리 푸티의 We Don't Talk Anymore. 김현주 씨가 청해 주셨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붐비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4시간 1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 걸리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에는 사고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더 가서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충청권에서는 북천안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강일부터 24km, 강촌부터 15km 쭉 정체고요. 내촌에서도 속도가 내려가고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에서 여주 사이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경기를 끝까지 다 보고 오셔야 될 텐데 오늘 뭐 오후에 비소 안에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내일 새벽에는 뭐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이 쏟아진다고는 뭐 계속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3883님, 저도 야구 직관 응원하러 양주에서 대구까지 갑니다. 아침 8시 출발했는데 아직도 양평이에요.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고속도로야 뚫려라 하셨습니다. 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되죠. 뭐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대구는 오늘도 좀 더울 예정이죠. 그죠? 에. 6236님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희찬 선수의 모교인 의정부 신곡초 축구팀 코치입니다. 오늘 3학년 선수들이 서산으로 대회 갑니다.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

1594님, 와이프가 제 생일이라고 제천으로 여행 예약해놔서 가는 길입니다. 너무 고마운데 전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고맙지만 노 땡큐다. 땡큐 but no thank you잖아요. 그죠? 네. 그쵸. 아.

청풍명월, 청풍명월. 예, 그 호수 쫙 펼쳐지는, 예, 그 아름다운 곳. 제천 아름다운 고장이죠. 하지만 집에서 쉬고 싶다. 고맙지만.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뭐 제천 뭐 이왕 가시는 거니까 멋진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천은 여전히 아름답겠죠. 0143님, 동대문에서 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비수기라 6월엔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행히 어제 큰 계약 하나 했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되게 막막하다가도 또 뭐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고 그럽니다. 예. 뜻밖의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차준커 나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큰 계약. 3059님, 형님 아내랑 27개월 아이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차준커 한 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원래 또 커피 연하게 마셔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 정도 마실 수 있어요. 아, 그 좀 생수 타가지고

카페인 섭취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주 그 보내드려야죠. 네. 요거 네 번 나눠 드시고요. 9423님, 저는 차 막힐 것 예상하고 새벽 1시에 출발해서 강릉 도착하니까 4시 40분이었어요. 일출 보고 지금은 드라이브 중이에요. 좋네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출발. 오, 이거는 한 발 빠른 출발이 아니라 거의 전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새벽 1시면은. 그럼 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강릉에서 이제, 네, 거기 해가 쫙 강릉 해변에서 떠오르고, 네. 그 광경은 진짜 멋졌겠는데요? 동해바다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졸음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커피 필요하시죠? 차준커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 윤인숙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밖에 아 날도 더운데 네, 놀러 오셨어요. 차규환님이요. 안산에서 온 네 가족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오픈 스튜디오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그중에 이현의 음악 앨범을 제일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아유 그 어린 친구들이 사실 뭐 즐길 걸 놀 거 진짜 많을 텐데 라디오를 좋아진다는 게 참 고맙고 에, 기쁘고 반갑고 하네요. 지금 두 친구들 밖에 있네요. 어우 잘생겼네. 에. 저희가 차이스크림과 차중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차규환님은요 #8910번으로 문자 한번 넣어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모바일 쿠폰 에, 쫙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아주 그 화목한 가족의

북한 집 진짜 많이 갔었는데. 8068님. 방배동 동덕여고 입구에 팔던 와플이랑 여름에만 먹을 수 있었던 딸기 시럽 올라간 컵빙수요.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아, 방배동에 동덕여고가 있습니까? 그래요. 동덕여고 앞에 팔던 와플. 와플. 와플 하면 저는 또 여의도 쪽에 와플이 유명한 집이 있긴 한데. 네. 5123님. 도봉구 노원구 일대 학생들은 모두 알겠죠. 정의여고 앞 치즈밥, 치즈떡볶이, 언덕 위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잔뜩 배불리 먹었던 그 추억의 음식. 이제 멀리 이사가서 다시 가볼 수는 없네요. 아직 잘 있겠죠. 아, 도봉구 노원구 일대. 아니 그 무슨 동도 아니고 도봉구 노원구 이 두 큰 지자체 이 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그죠? 보통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동 무슨 동에 유명한 집인데 도봉구 노원구 정의여고 앞에 치즈밥 치즈떡볶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박동진 씨, 중랑구 해원여고 앞에 맑은샘 떡볶이집이요.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도 있어서 가봐야지 하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올해는 꼭 가볼 거예요. 다들 가보세요. 하셨습니다. 해원여고 앞에 맑은샘 떡볶이. 떡볶이집.

맛집들 조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05님 평택 한광여고 나왔어요. 학교 바로 아래 재홍 분식이요. 쫄면 매주 토요일 친구들이랑 즉석 떡볶이에 쫄면. 평택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재홍 분식 상호명은 사장님 아드님 성함인 걸로 아는데요. 아, 재홍 분식. 아, 사장님 그 자제분 이름이 이제 재홍 씨. 네, 자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짓기도 하죠, 이름을요. 그렇죠? 네. 지역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재홍 분식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한강여고 근처에 있던. 아, 맞아요. 그 즉석 떡볶이에 쫄면 넣으면은 맛있어요. 이게 그 당면이나 뭐 라면 뭐 이런 사리와는 조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 뜨거운데 들어가니까 그렇게 쫄면 특유의 그 아주 그 쫄깃쫄깃하고 그 질긴 그런 식감은 조금 없어지는데, 떡볶이 들어가는 쫄면 맛이죠. 부드러워지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거. 7317님, 차디, 잠실여고 앞 제임스딘이요. 여기 쫄순, 아, 쫄순이 쫄면 순두부래요. 여기 쫄순이요. 제임스딘 가려고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개도 했어요. 쫄순 먹고 파르페 먹고 코스였습니다. 아, 그 코스로 쫄면 순두부하고 이제 파르페 디저트로 딱 드시고. 제임스딘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잠실. 아, 쫄면 순두부. 순두부하고 쫄면하고 섞은 건가요? 쫄면에 순두부를 넣은 건가? 오, 이 조합 상당히 특이한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사랑했던 메뉴라고 하니까 처음 먹어도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조합일 것 같기는 해요. 0002님 왕십리 한양대 앞 호남 감자탕 학교 다닐 때 최애였어요. 친구들이랑 하도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사장님이 그만 마시라고 소주 안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한양대 앞에 호남 감자탕이요. 왠지 여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한양대 앞에도 맛집들이 많죠. 여기도 맛집들이 많죠. 네. 아, 진짜 뭐 그 어릴 때는 뭐 20대 초중반 시절에는 감자탕 하나만 넣으면은 그냥 밤새죠. 에. 김미연 씨, 수원 남창초등학교 앞 리어커 만두요. 아주머니께서 리어커에서 큰 만두 솥에서 쪄주시는 만두였는데 찍어 먹는 만두 간장이 진짜 역대급. 아직도 그 만두와 간장 맛을 잊지 못한답니다 하셨어요. 아, 리어커에서 만두 솥을 걸고 거기다가 그 앞에서 쪄주시는 만두. 오, 굉장히 그 세팅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트럭에서 이렇게 파는 것처럼, 그렇죠? 예, 푸드트럭처럼 리어커에서 파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계십니까? 남창초등학교 앞에 그 만두 빚어주시던 사장님.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만나보죠. 양미진님이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0327님, 이현우 삼촌을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항상 음악 앨범을 듣는 대학생 아들입니다. 오늘 엄마랑 연휴를 맞아 정선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같이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데 행복한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어머님이 이렇게 약간 사연 좀 보내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선으로 가십니까? 아, 정선 좋죠. 네. 아, 정선에도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정선. 차진커 보내드립니다. 멋진 여행하고 오시고요. 매력적인 고장이죠, 정선. 네, 저 정선 좋아합니다. 3593님, 남양주 호평동에서 미술학원 하고 있어요. 휴일을 맞아 아이들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는데 방문객이 너무 적어요. 휴가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땅수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가 오전 내내 극심한데요. 지금 지방 방향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부터 20km, 강촌부터 15km 쭉 정체고요. 동홍천에서 내촌 사이 긴 구간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초월터널부터 밀리는

얘기는 삼가하고 즐겁게 인기 연예인 초특급 하이퍼 인기 연예인 박명수 얘기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뉴진 스님이 아니고요.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예.

계곡이나 이런 수영장, 여의도 여기저기, 여의도 가면 여기 수영장 있거든요. 저 뒤에. 거기 가서 그냥 물 담그고 누워있고 싶지. 누가 여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 바로 남이 한다. 내가 비운 자리? 티 절대 안 난다. 이 말씀을 꼭 좀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부인 정미녀, 남편 전미남, 예, 전민기 씨와 함께 각종 키워드, 차트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민기 전민기.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골든벨 소리거든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합니다. 12,000번째로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는데 정답을 맞춘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변함없이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0: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또 먹을만해요. 막상 저... 막상 그새 눈 이 눈으로 그거 안 보고 예. 씹어서 먹으면 그냥 꼬두둑 꼬두둑 하고 그냥
1: 그거 저도 예. 중국 연태 가가지고 예, 예. 게임에서 져가지고 예. 프로그램에서 오리 머리랑 혀를 먹었거든요. 예, 예. 그 간장 조림 소스.
0: 그러니까 음식으로 생각하면 먹을만해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1: 아, 근데 또 먹고 싶지 않아요.

0: 두부찜 말고기 무찜이 있거든요. 일본에. 예. 아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1: 아 말고기 향이 저도 제주도 가서 먹었는데 향이.
0: 아, 향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못 먹겠대요.
1: 근데 그것도 또 제주도 분들은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라랑 뱀이랑 이거 이제 푹 고운 거로 먹었는데
1: 뱀탕 국물은 무슨 맛이에요? 솔직하게 전 그거는
0: 그냥 닭육수 같아요. 닭육수.
1: 아 그래요? 아,
0: 닭육수 같아요.
1: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만 지우면 그냥
0: 그렇지.
1: 닭육수구나.
0: 생각만 지우고 음식으로 네. 생각하면 또 입에 맞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1: 그게 안 되니까.
0: 예. 뭐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장 같은 거 먹어보면 막
1: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어이. 이거를 먹어봤냐 아니냐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0: 비주얼이 네. 중요하지 비주얼이
1: 맞습니다.
0: 비주얼이 좀 중요합니다. 네. 예. 예. 네. 자, 아무튼 왜 물어본 거예요, 그걸 갑자기?
1: 아니,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차트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서 먹는 특별한 보양식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 나 이런 것도 먹어 봤다. 또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또 네. 문화하고 하니까
1: 맞아요.
0: 그냥 뭐 트라이 해 보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닭고기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순위 없이 만날게요. 첫 번째는 겉바 속촉 끝판왕 굽는 삼계탕.
0: 이게 뭐야?
1: 요즘에 MZ들이 보통 이제 삼계탕 물에 육수 확 고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0: 예, 예.
1: 불판 위에 구운 삼계탕을 먹는다고
0: 아, 나 MZ인가 봐 진짜. 예, MZ들도 네. 물에 빠지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1: 안 좋아하세요?
0: 아, 전 물에 빠진 걸 잘 못 먹어요.
1: 아,
0: 먹긴
1: 진짜?
0: 먹는데 즐겨 먹지는 않아요.
1: 그래서 이거
0: 굽는 거 좋아. 나 구운 거 네. 이런 거 좋아해.
1: 그래서 달궈진 돌판 위에다가 야. 누룽지하고 닭을 올리고 따로 나온 육수를 이제 조금씩 부어가면서 먹는 네. 음식이에요.
0: 네.
1: 그래서 닭고기는 사실 고온에 끓일수록 그 닭 내부에 있는 육즙하고 핵심 감칠맛이 국물 속으로 빠지잖아요.
0: 그게 몸이 좋은 건데.
1: 그쵸.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복분자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검은 콩을 갈아서 소스로 곁들이는 봄봄 삼계탕이라는 것도 요즘 유행이라고 하고요. 그 몸속에 노폐물을 빼기에 좋은 오가피 더덕 말린 도토리묵을 넣고 푹 삶은 크린톡 삼계탕, 뭐 바질 삼계탕, 트러플 삼계탕, 쑥 삼계탕, 흑임자 삼계탕, 매생이 삼계탕, 녹두 삼계탕 등등등 해서 삼계

0: 그 딱 딱 삼계탕 그 그릇 안에 들어갈 딱 맞는 그 크기.
1: 맞습니다.
0: 거기에 대추 두 개.
1: 두 개.
0: 인삼.
1: 인삼.
0: 찹쌀.
1: 찹쌀.
0: 이런 거 뭐 어떤 경우 전복도 넣더라고요.
1: 맞아.
0: 그래서 푹 끓이면 먹을 만한데 이게 너무 크면 또 질겨.
1: 그렇지. 닭이. 예. 맞아요.
0: 딱 거기 맞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저는 다 껍질이 좀 먹기가 좀 아유 좀 그래가지고.
1: 껍질을 또 싫어.
0: 껍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1: 껍질 그럼 누구 줘요?
0: 껍질은 벗겨서 버리죠. 예. 살만 먹죠. 살만.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박세현님이 시흥에 굽는 삼계탕 유명한 집 있어요. 별미죠라고 하셨고 윤정우님은 전 얼마 전에 마라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하셨어요.
0: 마라 삼계탕.
1: 네.
0: 또 마라들 또 MZ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걸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1: 아 요거 재밌다. 노경량님이 지난주 예. 금산 삼계탕 축제 갔는데 삼계 김밥을
0: 오.
1: 먹고 왔는데 맛있다고.
0: 야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들 하시고 개발들 하시네요. R&D로 그죠?
1: 그 삼계탕 고기를 이렇게 김밥 안에 넣었나 봐요.
0: 글쎄요. 궁금하긴 하네요.
1: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그렇죠?
0: 해요. 네. 예. 외국인들이 삼계탕을 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삼계탕.
1: 맞아요.
0: 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1: 네.
0: 육수가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육수 너무 좋아요. 예.
1: 좋습니다. 이렇게 삼계탕 만나 봤고요.
0: 금산 삼계탕이면 이제 삼계탕에다가 이제 인삼을 넣나 보다. 그죠?
1: 제가 이제 저희 그죠? 아버지 고향이 금산이라 자주 가거든요.
0: 거기서 천평 사셨어요?
1: 거기서는 없어요. 금산에는 저희 가족들이 있긴 있어요. 아, 또 친척분들.
0: 예, 예, 예.
1: 네.
0: 거기서 자수성가 하신 거예요?
1: 저희 아빠는 예. 자수성가. 네, 거기 계신 분들은
0: 예.
1: 그 인삼밭을 좀 물려받아.
0: 인삼밭까지 인삼밭까지 있어요? 야 좋은 집안이네. 우리 집은 개털인데 아무도 없는데 인삼밭 지금도 인삼밭이 있어요?
1: 거기 농사 지시는
0: 아, 친척들이
1: 친척분들이 계세요.
0: 아, 예,
1: 인삼 농사 지으시고.
0: 예. 예. 아버지는 이제 인삼 농사 짓기 싫어서 이제 서울로 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1: 아빠는 이제 인삼은 싫다. 뭐 그래서 오신 거죠.
0: 알겠습니다. 예.
1: 네.
0: 자,
1: 두 번째 갈까요?
0: 그래요.
1: 자, 이열치열 마라 장어 구이.
0: 이게 뭐야?
1: 이제 사실 스태미나의 대명사 장어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0: 예.
1: 이게 이제 비타민 A랑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은데. 이 기름진 장어의 풍미에다가 마라잖아요. 마라 장어구이. 아주 얼얼하고 매콤한 마라 소스가 이제 더해진 건데 요거 입맛을 쫙 살려준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고추장이나 간장처럼 마라 소스 활용하면은 장어 특유의 또 장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하다고 또 싫어하시는데 요게 잡힌대요. 그리고 감칠맛이 딱 극대화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어 요리가 뭐 숯불구이나 탕 정도 했다면 최신 트렌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싱싱한 장어구이에다가 알록달록한 채소 곁들여서 먹는 장어 샐러드도 있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탈리아식 달걀 오믈렛 속에다가 장어를 넣은 장어 프리타타 그다음에 바다향 가득한 다시마로 담백한 장어를 감

0: 제가 토요일에 밥이 좋아해 갔던 곳인데 장어하고 저 파김치하고 해가지고 끓여서 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1: 근데 경기도만 기억나고 지역도 기억 안 나죠 지금?
0: 너무 많은 데 가가지고 기억 약간 북쪽 같은데
1: 북쪽.
0: 예, 예. 가평 가평이 이쪽 같아요. 가평
1: 경기 북부 쪽으로
0: 예, 양평 이쪽 같아요.
1: 추정이 예,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병수님 삼복더위엔 장어조라고 하셨는데 아 갑자기 그 장어 파김치 싹싹 말아갖고 먹고 싶네요.
0: 장어에 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소금구이로 해먹으면 난 그게 좋더라.
1: 그게 바삭한 거죠. 아,
0: 고급으로 이렇게 아. 저 장어 큰 거를 네. 바삭하게 소금구이로 하는 게
1: 좋더라. 그럼 그 일본에서 먹는 장어 덮밥은 또 안 좋아하시죠?
0: 잘 안 먹어요.
1: 이럴 줄 알았어.
0: 예. 저는 그거 좋아해요.

0: 사실 양이나 그 염소는 우리가 잘 안 먹잖아요.
1: 잘 안 먹죠.
0: 예, 왜냐면 이제 예. 자주 못 보니까 예. 소나 돼지는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양이나
1: 똑같은 거예요.
0: 양이나 뭐 흑염소 다 똑같은데.
1: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약에 흑염소를 먹고 자라고 예. 소를 안 먹었잖아요. 예. 소가 생경해서 그렇지, 아마 냄새 난다고 했을 예, 거예요. 예, 예. 익숙함의 차이지 뭐.
0: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 가평이었대요.
0: 예, 가평 맞죠? 예, 경기도 북쪽 맞잖아요. 가평.
1: 정확하네요.
0: 예. 예. 거기 맛있었고 네. 양고기도 저한테 좀 안 맞아요. 양고기.
1: 저는 양은 좋아요.
0: 나 양도 안 맞고 염소는 예. 더 안 맞고. 예. 염소는 한때 저희 어머님이 흑염소를 이렇게 약으로 해서 드시는 건 봤어요.
1: 그거 많이 먹죠.
0: 아, 네. 이상하게 귀여운 거 못 먹겠어요.
1: 흑염소 잘 맞는 분들은 그거 먹고 살 올라요.
0: 그래요? 네. 네. 많은 저는 그냥 똑같은 단백질이면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먹지.
1: 저도 그렇습니다.
0: 뭐 잘 안 네. 먹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영민님은 아, 흑염소는 소고기보다 비싸요 하셨고 박승표님은 아빠랑 흑염소탕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복날에 매번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음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 처음 갔던 그 식당이 중요해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잘하는 곳이면 그게 먹게
0: 그렇지,
1: 되고
0: 그렇지.
1: 처음 갔는데 약간 냄새 나고 한다 이런 못 가는 거.
0: 양고기도 그래.
1: 그렇습니다.
0: 약간 냄새 난다고 못 먹는데. 네. 딱 가면 맛있는 데 가면 좋아 그러거든.
1: 바로 그겁니다.
0: 예. 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 양을 완전히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네. 그 대자로 쫙 펼쳐 놓고 그거를 이제 그 숯불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전통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 그건 또.
1: 그건 또 괜찮았어요.
0: 또 숯불로 기름을 쫙 펴니까 네. 또 고급은 맛있더라. 입만 고급이라서 아주 그냥.
1: 저도 예전에 네몽고 갔다가 양고기를 달군 돌에다가 엄청 오래 그걸 해요.
0: 네, 네몽고로 조심할 텐데 어때요?
1: 냄새 나요. 냄새 납니다.
0: 냄새 나는데 예. 먹을만은 하다.
1: 먹을만은
0: 예. 하다. 그러나 네. 우리가 익히 먹었던 음식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향이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볼까요?
0: 네 번째 가볼까요?
1: 자, 성시경과 강민경이 추천하는 오리다리 파스타.
0: 이건 뭡니까?
1: 이제 오리다리 파스타는 이제 주로 뼈를 이제 제거한 다음에 라구 소스에다가 부드럽게 끓이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오리다리살을 와인에 숙성해가지고 통으로 구워올리는 프랑스식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가면 오리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대파, 마늘 이렇게

0: 없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박명수의 라디오쇼

0: 동태탕.
1: 너무 좋아.
0: 생태탕.
1: 아, 뭐 국물 좋아하시네.
0: 최고예요, 그게.
1: 아, 약간 이게 또 분야가 나뉘어져 있구나. 예, 예.
0: 생선으로 가면 또 괜찮아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0: 거대내면 되니까. 자, 한번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런 또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1: 자, 좋습니다. 검색엔차트 이번 키워드.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진 긴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0일 월요일에 무적함대 스페인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펼쳐지죠.
0: 진짜 메시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1: 진짜 어떻게 그러지?
0: 대체 메시는 왜 그런 거야 대체?
1: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0: 아니 그 사람 메시는 진짜 대체 뭐 하시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신 아니야 신?
1: 뭐 하시는 분이냐면 축구 선수죠.
0: 아니, 그러니까 신 아니냐고.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자기가 공을 안 넣어도 어시스트 해주잖아. 이번에 두 개가 다 들어갔어.
1: 오른발로도
0: 딱 자도 잰 듯이. 아니 똑같이 하는데 왜 메시만 이렇게 유독 잘해?
1: 지금 나이 들어서
0: 이제 마지막 아니야? 이제 메시는 마지막 아닐까?
1: 아니야, 거의 근데 지난번에도 마지막 했는데 또 나왔거든요. 난 모르겠어. 이 정도면 또 나올 수도 있어.
0: 한 번 정도는 더 나가도 될 것 같은데.
1: 와, 근데 나이도 쉽지가 않은데.
0: 아, 너무 잘해 진짜.
1: 맞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얘기해보죠.
1: 자, 그래서 예. 북중미 월드컵 결승 준비했고, 그래서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좀 이렇게

0: 시켜주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훗날 이제 야말은 지금 바르셀로나 유스팀 거쳐서 핵심 선수로 성장을 했고 두 사람 다 왼발을 너무 잘 쓰죠. 그리고 그 10번도 이어받았어요.
1: 야, 왼발 잘 쓰는데 메시는 오른발도 잘 쓰더라.
0: 원래는 잘 못 썼었는데.
1: 어시스트하다가 오른발 툭 치는데.
0: 그래서 이제는 메시의 후계자다. 1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전설의 이야기가 지금 세계에 아주 열광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마지막 월드컵 결승 그리고 신의 세례를 받은 신성 라민 야말의 첫 월드컵 결승 요 결과는 7월 20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KB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좀 아쉽습니다. 예, 참 이게 저
0: 뭐가 아쉬워요?
1: 월드컵 축구라는 게 예,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이 나라를 알립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알립니까?
0: 맞아요.
1: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 또 BTS가 노래까지 해줬다면
0: 네.
1: 그 얼마나 많은 국위선양 맞네요.
0: 국위선양 예, 맞습니다.
1: 좀 이렇게 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은 네. 예, 좀 무겁지만. 제발 이번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 어떤 경기에서 좀 뭔가 예. 저도 좋은데 아니 경기라는 게 어떻게 맨날 이깁니까? 저도 좋은데
0: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1: 잘 싸웠다라는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잘 싸웠다. 우리들은 누가 금메달 땄다고 박수 안 쳐요.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 함께 해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이제 다 박수 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처럼 잘 싸운 경기를 좀 보고 싶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0: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예. 변준성 님이 2026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을 3-2로 이긴다고 2021년 7월에 예언한 글이 있대요.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은태 님은 예. 메시를 실제로 보셨대요.
1: 아,
0: 실물 미남이라고.
1: 예.
0: 그리고
1: 코가 크던데.
0: 황주민 님은 예. 메시 4년 후에 월드컵 예. 한 번 더 뛰어도 될 것 같아요.
1: 예, 예. 메시는 뭐 4년 후에 뭐 풀타임은 안 뛰어도 잠깐 나와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왜냐면 지금 호날두랑 옛날에 양대 투톱이었잖아요. 네. 호날두는 확실히 이제 노쇠한 게 이번에 증명이 됐는데
1: 은퇴한다면서
0: 이 뛰는 게 메시는 사실 많이 안 뛰어요. 걷고 서 있고 하는데 정말 골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후반 끝에쯤에 무조건 해주는 이게 정말 신이 아니고
1: 우리 저 손흥민 선수도 내년 다음 월드컵까지는 좀 나왔으면
0: 해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뭐 충분히 뭐 가능하고 잘하니까.
0: 네.
1: 예. 아무튼 대한민국 대표 팀 이제 이번에 한번 좀 기대를 아시안컵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영수형님도 예. 4년 후 월드컵까지 이 자리 지키고 있겠죠.
1: 아유,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0: 왜?
1: 몸이 좀
0: 예전 같지 않아요?
1: 몸이 좀 저
0: 알겠습니다. 오늘 보양식
1: 몸이
0: 예, 예.
1: 몸이
0: 알겠습니다.
1: 아 애드립이 안 떠오르는데요.
0: 예, 예. 예. 음악이나 들려주세요.
1: 예. 자 샤키 당연히 해야죠. 예 샤키라의 네. 주

0: 자, 지금부터 이제 선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청취율 조사 특집 골든벨이 울렸는데요. 우리 민기 씨 퀴즈
1: 네,
0: 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도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뽑아왔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 박명수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전민기 최악의 휴가 메이트는 까다로운 사람 박명수 난 이것 체질이라 휴가 안 가.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는 무슨 체질이라 휴가를 안 갈까요? 자, 보기 주시면 됩니다. 1번
0: 무대 체질,
1: 2번
0: 화약 체질,
1: 3번
0: 멜로가 체질,
1: 4번
0: 이부자리 출발하세요.
1: 네, 자, 멘트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2,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께 레지던스 숙박권, 그 외 추첨을 통해 6분께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1번 무대체질, 2번 허약체질, 3번 멜로가체질, 체질. 4번 고자질. 아, 고자질이 애드립이 네. 안 떠오르네. 아, 이제 갔나봐. 아,
1: 아니, 고자질 좋았어요.
0: 옛날에 바로 그냥 빵빵 터졌는데. 아,
1: 아니, 또 하루 그런 거 같고 뭘 그래요.
0: 아니, 지금 저기 18일째야. 지금 계속 이래.
1: 오래됐네, 아, 그러면.
0: 그러니까.
1: 고질병 됐네. 자, 이제 문제 좀 만나볼게요.
0: 좋아요.
1: 4996님, 명수 씨랑 동갑인데
0: 예.
1: 4년 후에 우리 환갑. 아, 이거는 좀, 네. 아, 그때까지 4년, 열일해 주시오 응원합니다.
0: 4년 후까지도 저는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릴 것 같아요.
1: 제가 볼 때는 70, 80 대도 하실 것
0: 환갑
1: 같은데.
0: 환갑 잔치를 라이브로 여러분과 같이 하면 좋겠어요.
1: 아, 요새 환갑을 누가 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라이브로 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에. 그래서 라이브로 하려고 그래서 에. 이제 우리 후배들 에. 와가지고 저라고 그런 거 라이브로 진짜
1: 아, 웃기긴 하겠네요.
0: 예,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1: 좋습니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환갑 라이브. 네. 예.
1: 자, 윤성호님, 저 죽기 전에 대한민국 결승전 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0: 아,
1: 하셨는데.
0: 진짜 죽어도 좋은 시각 갔으면 좋겠다.
1: 아,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아, 이거 아. 가능할까? 예. 자, 이동환님, 두 분은 솔직히 어느 팀 응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0: 저는 아르헨티나.
1: 저도 아르헨티나.
0: 메시 때문에.
1: 네.
0: 아르헨티나.
1: 장영은님, 결승전 내기 했는데 저는 스페인이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결승전은. 네네네. 김성철님, 2030년 월드컵 땐 대한민국 몇 강까지 올라갈지 예언을 해달라고.
0: 아유, 그냥 저 감독 그냥 제대로 뽑아봐.
1: 네. 저는 8강 예상합니다. 8강.
0: 예, 예.
1: 네,
0: 저는 좋습니다. 그냥 저기 한강. 야, 감독 제대로 뽑아서
1: 잘 뽑아
0: 좀 잘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그게 답니다. 그냥.
1: 아니 예. 수습해서 지금부터 다시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면
0: 그러니까
1: 돼요.
0: 저도 된다니까 예.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잘 맞습니다.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야지.
1: 네. 그래도 우리
0: 그거 아닙니까?
1: 박지성 형님이랑 이제 우리가 친한 우리 이영표 선생님께서
0: 뭐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0: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이자 휴일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평소보다 활기차게 아니면 게으르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금요일인데 휴일이니까 뭐 활기차든 게으르든 행복하시겠죠. 네, 행복한 금요일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화님께서 아내 몰래 여름용 캠핑 텐트를 구매했어요. 나 벌써 떨리잖아. 세일도 크게 하고 너무 갖고 싶어서 샀는데요. 회사로 배송 온 거대한 텐트 박스를 보니 걱정이 몰려오네요. 불같이 화낼 아내 모습이 눈에 선해서 오금이 저려요. 아내에게 걸리면 한동안 새로 산 텐트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어떤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 되네요. 네. 명복을 빕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새로 산 텐트 안에서 지내는 거 플러스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센터의 시그니처죠. 폴킴 바리스타의 특강 커피 클래스.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소한 원두를 추출하는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 바리스타의 커피 클래스 시작합니다. 커피 받을 분들 어서오세요. 3311번님 방과 후 강사라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가요광장을 들어요. 보통은 운전하느라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내일이

시청 특별한 기념일이 될 것 같아요. 축하해주세요. 시원한 커피 두 잔도 미리 감사합니다. 20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20년. 아, 정말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쌓여서 길어진다라는 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쉬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서 시원하게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3538번님께서 땡구 아빠입니다. 택배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랑 함께 일하면서 매일 폴킴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더 일하는 중입니다. 날이 더워서

일을 하시는 거면 또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또 파이팅 하셔서 네, 몸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달한 커피로 보내드릴게요. 3576번님께서 우리 집 고2 막내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방학도 해서 직접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아이랑 둘이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도 고생했어 라고 전하고 싶네요. 아이와 함께 커피 주문해봅니다.

약간 한 2분, 3분 런닝만 딱 추가해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런닝할 때 오는 이 운동이 또 걷는 거랑은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한 1분씩만 중간에 한번 뛰는 거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1792번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왔어요. 수면 내시경이라 여자친구가 1시간 넘게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끝나고 데리고도 와줬네요. 폴디도 대장 내시경 해보셨나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건강검진 내시경을 얘기했었나요? 그쵸? 네, 마음을 비우면 수치심도 없어집니다. 네, 그냥 저를 선생님께 맡겨요.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대장 내시경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빨리 뭐든지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너무 좋은 분 만나시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데리러도 와주시고. 7621번님께서 휴대폰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서 팀원들이랑 자주 듣습니다. 여직원들이 폴기 목소리 너무 좋다 라면서 다른 방송 못 틀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스스로도 목소리 좋은 거 아시죠? 하하하하 761번님 아니 동료분들 여자 직원분들이 굉장히 네 듣는 귀가 고급스럽고 또 명확하게 고급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그런 분들과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761번님 네, 다른 방송 틀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그 손 당장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옵니다. 지난 15일에 발매된 신곡이에요.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0: 광고 타임.
1: 광고 고고고. 광고 듣고 와도 될까요? 광고가 내리네요.
0: 광고 듣고 올게. 게게게.
1: 광고도 청취자도 사랑하는 이곳은 폴킴의 가요광장입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102.3MHz로 쿨 FM 듣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주파수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쿨 FM의 주파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다음 보기 중 지역 이름과 그 지역에서 쿨 FM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 짝지어진 겁니다. 1번 서울 89.1MHz 2번 부산 97.1MHz 3번 광주 95.5MHz 4번 제주도 1988.0MHz 오호 천대가 있었나요? 잘못 짝지어진 건 몇 번일까요? 모르면 찍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릴게요. 지역 이름과 쿨FM 주파수가 잘못 짝

적재어진 것은 1번 서울 89.1MHz, 2번 부산 97.1MHz, 3번 광주 95.5MHz, 4번 제주도 1988.0MHz. 오, 제가 태어난 해에 제주도가 생겼나봐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라디오는 자고로 라디오입니다. 네.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아마 라디오라고 하면 발음하면 노래에서

수도 1988.0MHz였습니다. 항상 궁금하긴 해요. 이 메가헤르츠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런 건 한 번도 살면서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신기하지 않나요? 정답자 다섯 분께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보기 4번에 등장했던 1988은 네, 제 생일, 폴킴의 출생 연도였습니다. 네. 제주도에 쿨 FM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주가 91.9MHz, 그리고 서귀포는 89.7MHz. 오, 이거 외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서울 89.1은 다 아실 것 같고, 부산이 97.1, 광주 95.5, 제주시가 91.9에 서귀, 저 이거 만약에 이따 5분 있다가 저한테 퀴즈 내도 저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서도 쿨 FM 배신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나 들으러 와줘야 돼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을광장. 항상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여러분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죠? 도윤선님께서 학창시절 저는 여름방학이 제일 좋았어요. 수박이랑 팥빙수 먹으면서 집에서 수다 떨며 놀던 그때가 그리운 어른입니다.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싶어요. 오호, 맞아. 여름방학. 저는 여름방학 때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집에만 있는다고 좀 나가라면서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제가 가출 소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너 가출했지? 막 이제 그 약국 약사님이 저를 한참 지켜보시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엄마가 원망스럽던지. 도윤선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드라마, 그리고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렇죠. 네. 또 우리 뽑기 방 사장님들이 폴킴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 가끔씩은 합니다. 가끔씩 재미로 하는데 3,000원을 넘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게임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바로 그거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고, 그리고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겟할 때까지 하면은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오가 지났는데 고속도로 지방방향 정체는 극심합니다. 곳곳에 사고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부터 대관령 사이 총 76km가 정체인데 그 사이 문막 휴게소 부근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대관령 4터널 안은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해 전면 통제 중입니다. 대관령 나들목에서 정체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는데요. 미리 진부 나들목에서 우회하시는 편이 더 편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강일에서 서종까지 남춘천에서 내촌 사이 쭉 정체길이고요. 요금소 기준 남양주부터 양양까지 4시간 30분 걸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동건지암에서 흥천이포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입장에서 천안지나 또 청주까지 총 43km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폴킴의 가요광장 강희선님의 신청곡 제이홉 미겔의 스윗 드림스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제가 뛰어놀 예정이에요.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광고 다녀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과식

방학 동안에는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뭐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지 분들 집에 홈스테이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2주씩 가서 여기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폴짝데이. 오늘은 가요광장 별그램에 공지해 드렸듯이 여름 휴가 이야기 소개하고 신청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올해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내 인생 최고의 여름 휴가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혼자 보낸 최고의 여름 휴가 이야기.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폴키미 조하님께서 작년 여름 휴가가 생각나네요. 몇 년간 코로나라 제대로 여행도 못했고 특히 우리 집에 고딩 딸이 있어서 더더욱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끝나고 아이도 대학에 입학했던 작년 드디어 우리 가족 모두 강원도 리조트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휴가였는데 계곡물이 말라있고 바다에서 놀려고 할 찰나 막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무한 휴가였죠. 하지만 올해는 성공할 겁니다. 작년에 못 놀았던 거 두 배로 놀 거예요. 휴가 가며 듣고 싶은 노래 폴킴의

동해돌고래님께서 딸이 학교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 좀 배우더니 글쎄 수영장이 있는 호텔로 휴가를 가자고 하네요. 참나 우리 딸 보는 눈이 애고급이 됐어요.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수영장 있는 호텔 좋아요. 폴킴도 그렇죠? 호캉스 가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석훈의 We Go Anywhere. 수영장 없는 호텔 뭐하러 가는 거죠? 그럴 거면 내가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게 낫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외여행만 뿐만 아니라 뭔가 굳이 약간 우리가 호캉스 하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싶다 나도. 저도 물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하나 들고서 이렇게 햇볕 쬐면서 나도 거기서 가요광장 들어보고 싶다. 나도 가요광장. 네, 물론 아직 세 달도 안 된 신입 DJ입니다. 네,

이하이의 홀로 그리고 이석훈의 We Go Anywhere 듣고 왔고요. 펄짝데이, 여러분의 휴가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위해서 펄짝펄짝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놀빛 산책님께서 작년 여름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기차를 타고 동해로 떠났던 여행이 생각나요. 파도 소리 들으며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복잡했던 고민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올해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호.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네. 좀, 그, 스판기 있는 원피스 입고 춤추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방콕이 최고지님께서, 우리 집 올해 휴가는 방콕이에요. 다들 여행 귀찮아 병에 걸려서 그냥 집콕 하자고 하네요. 휴가비 대신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맛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땡플릭스도 보려고요. 마음 편한 게 최고 힐링.

뉴진스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왔고요. 폴짝 서머 홀리데이,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첫사랑의 기억님께서, 여름 휴가니까 10년 전 첫사랑이 생각나요.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첫사랑을 만났거든요. 당시 20대였던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함께 일하며 주말마다 제주도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적한 사려니 숲도 걷고 샛별 오름에서 일몰도 보고 눈부신 협재변을 매일 걸었죠.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요? 그때 그녀와 함께 들었던 노래 신청해요.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앤하하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근데 이거 낭만 있다. 이거 좀 낭만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뭔가 이런 것도 약간 어디 해외로 워킹홀리데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로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 스텝 생활을 하면서 만난 첫사랑. 이거 완전 거의 영화 하나 뚝딱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첫사랑의 기억님의 그 첫사랑분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우연히 들으면서 나랑 기억이 똑같네? 근데 몰라요. 그녀에겐 첫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네, 이 추억 좀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기억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데이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앤하의 내 얘기를 들어봐.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저저저 노래 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명곡들 많이 즐겨주실 거죠? 새록새록님께서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 모두 함께 떠난 경북 청도가 생각나네요. 날도 좋고 숙소도 좋고 무엇보다 연신 웃던 아빠의 얼굴이 하나의 장면처럼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행복했던 청도의 여름이네요. 아빠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이찬혁 비디오 보컬 고화성의 머물고 싶은 순간 신청합니다. 아하.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런 추억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새록새록님의 신청곡 이찬혁 비디오 보컬 고화성의 머물고 싶은 순간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이게 바로 또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비스맨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에어컨 수리는 또 안 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좋은데 오케이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과연 세 번째 사연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처음 시작이 좋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 코인 갑이다. 가비리카노 크크크 너무 찰떡이네요. 아 웃겨. 가비리카노 엄지척 센스 짱이라고 해주셨어요. 7887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설마 이분은 제가 하는 라디오 지금 들으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마치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전화를 안 받아주실 확률이 큰데 저희가 또 한번 실험해 봅니다. 네, 과연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진짜 그날이 처음이었던 건지 그냥 지나가다가 들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으실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라디오 처음 오신 분이시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 웃겨.

0: 맞아요. 아니, 요즘은 무슨 고기가 좀잘 나가요?
1: 저희는 그 무항생제 한우 전문점 뭐 이렇게 그 친환경 축산물 전문 매장이어가지고요.
0: 네네네.
1: 골고루 잘 나가요.
0: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거 웃음소리가 굉장히 제 취향 저격이세요.
1: 아, 그러세요?
0: 굉장히
1: 아마, 예.
0: 시원시원한 웃음, 그쵸?
1: 아, 맞아요. 코드가 좀 맞나 봐요.
0: 네. 호탕하게 웃으시는데요. 예, 네, 저 웃음소리가 너무,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약간 호탕하게 웃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굉장히 약간 동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아우, 땡큐브도 되게 잘 보고 있고요.
0: 네, 아,
1: 예.
0: 땡큐브 잘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느낌이
1: 아,
0: 나는.
1: 그럼요. 네,
0: 네.
1: 가게 자영업자들은 라디오 아마 많이 들을
0: 아,
1: 거예요.
0: 정말요? 아, 그러면요.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이제 처음부터 들어주셨으니까, 살짝
1: 네네. 네네.

0: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그럼요.
0: DJ로서의 가비, 이 가비의 매력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1: 매력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처지기 쉽고 점심 먹고 처지기 쉬운 시간인데,
0: 네.
1: 그 되게 그 처지기 쉬운 그 시간을 되게 뭐 업시켜주는 그런 기운이 되게 좋아요.
0: 아, 제가 그러면
1: 네.
0: 앞으로도 텐션 떨어지지 말고 그 기운을 업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1: 아, 그럼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는 분입니다.
0: 네. 너무 감사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1: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0: 네, 정육점도 번창하시길 네.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굉장히 호탕하신 우리 정육점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틱한 통화를 마치니까요. 제가 더 기운을 받네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진짜 오늘 정육점 사장님까지 좋았습니다. 딱 두 분 지금 성공했거든요. 저희가 세 분까지 성공하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두 분 성공해가지고요. 지금 슈퍼라디오 듣고 계신 20분 선정해서 막내 작가 픽 선물 드릴게요.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 라디오. 이제 귀빈이들 사연 좀 만나볼게요. 3632님이요. 긍정왕 퀸디 내일 모레 신혼집에 입주 예정인 30살 예비 신부예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7월 말이나 돼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퀸디처럼 긍정왕인 저희 예비 신랑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며 다독여주네요. 제가 라디오 순이라 덩달아 요즘 라디오를 많이 듣는 우리 예비 신랑 재원 오빠 듣고 있지? 항상 고맙고 우리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자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옆에 있는 약간 예비신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는 예비신랑이 또 너무 아 막 에어컨 아 7월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라든지 뭐 우리 싸워 나갈 필요가 없겠네 자기야 아 너무 좋은데 아 살 빠지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 저는 옆에서 약간 그렇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운 빠지게 축축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한마디 좀 재밌게 거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내일 모레 신혼집이면 이제 또 신혼인 거잖아요. 예비 신부시고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신혼집

하는데 아들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사춘기 아들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죠. 게다가 24시간 여친 이름만 부르는 게 또 아유 저게 또 컸다고 여친 이름만 부르고 앉아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엄마는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들죠. 근데 이제 사춘기라서 좀 그런 거고 요게 또 지나면 이렇게 또 쭉 네 돌아옵니다. 엄마 모에 참 쉬운데 우리 듣고 계신 분들 엄마 모에 한번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한번 보내볼게요. 또 김경희님이요. 늘 이 시간에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일찍 끝나서 집에서 들어요. 개스톡 뉴스 코너가 제 최애가 됐어요. 가비님도 진짜 성우하셔도 될 듯 너무 잘하세요. 개스톡과의 케미 진짜 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개스톡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개스톡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게스트홍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약간 알찬 것 같아요. 많이들 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이렇게 인기쟁이 너무너무 인기 많고 너무너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슈퍼라디오의 AI 게스트홍 데리고 올게요. 게스트홍의 뉴스통 만나볼게요. 노래는요 룰라의 3, 4 듣고 올게요. Yeah.

0: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거 아니겠어요?
1: 이 바닥이. 너 연예인 다 됐다 이거니? 사람들이 좀 알아보니까 네가 연예인 된 것 같아? 야 너 정신 차려. 들뜨지 마. 들뜨지 마. 오케이?
0: 아무도 알아보진 못해요.
1: Anyway.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자꾸 수박이 땡기거든. 그 수박도 평범하게 먹기 싫은다. 바로 퀸 가비. 스페셜하게 먹는 방법 검색 좀 해줄래?
0: 네. 요즘 SNS를 중심으로 통수박 소르베 레시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수박을 반으로 자른 뒤 과육을 일부 파내고 통째로 얼립니다. 이후 차갑게 얼린 수박에 우유를 붓고 저으면 얼어있던 과육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변하면서 소르베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0: 해도 이 더위에 시골집 가서 농사 돕고 그게 좋은 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최고.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엔 님의 소식입니다.
2: 축하해 주세요. 저 오늘 처음으로 길에서 누가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거절하기도 뭐해서 일단 알려주긴 했는데 설마 도를 믿으세요는 아니겠죠?
0: 에 설마. 그렇겠어요. 믿으세요. 오늘 유난히 예뻤나 보죠.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굉장히 내가 약간 돋보이는 날이었나 보다. 그렇지. 이 미모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수동아, 퀴즈 가자.
1: 네.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오늘도 모창 퀴즈 갑니다.
0: 예이.
1: 누구를 모창하는 건지 가수 이름을 맞춰주세요.
3: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0: 오, 오케이.
3: 감히 제가 감히 오! 그녀를
0: 오, 예스.

습관처럼. 에. 아니 우산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 주인님 저 데려가셔야죠. 저 놓고 가실 거예요. 뭐 이런 알람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약간 삐삐거리거나. 아, 저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요. 4931님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합시다. 예, 또 필요한 사람이 또 가져가겠죠. 더 비싼 거 안 잃어버리려고 이러나 보다. 더 비싼 거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작은 거 잃어버리나 보다 생각하자고요. 갑이 4931님 편으로 다이브. 저 너무 청개구리 같아요. 약속이 있는 날이면 아 누군가 약속 깨졌으면 좋겠다 빌고요. 이번 주말엔 꼭 방 청소해야지 하잖아요. 그럼 친구와의 약속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저 청개구리인가요? 셀프 청개구리 같은 저만 이상한 건가요? K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원래 그렇잖아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요. 너무 덥잖아요. 그럼 만나기 싫거든.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잠시 후에는 우리 오진승 박사님 모실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슈퍼라디오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 풀어주고 가실지 벌써 기대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헤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앞서 대관령 4터널 내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화재 잔해 처리 작업으로 일대 전면 차단 중에 있으니까요. 대관령 나들목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인천 방향은 마성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에서 장안 교 부근 3차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에서 홍제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0: 쉽게 누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클래식하게 가위바위보로 가볼게요.
1: 3, 2, 1, GO!
0: 가위바위보? 우리 귀빈이들 방금 뭐 내셨어요? 혹시 저랑 같은 거 내서 비기신 분 계세요? 제가 비기신 분 10분께 가베리카노 드릴게요. 뭐 내셨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글렌체크의 60s 카르댕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오늘 제가 낸 거 바로 뭐였을까요? 이거 정말 제 마음을 맞추는 거라 어쩌면 우리가 내는 퀴즈 중에 가장 어려운 퀴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낸 건요, 뭔가 기분이 그냥 풀어 헤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낸 건 버였습니다. 네, 저랑 같은 거 내신 분 계시죠? 10분 명단 제가 가비의 스플 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번호가 있다 하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남겨주시고 꼭 선물 챙겨가세요. 잠시 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이랑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라고 새벽에 하던 라디오에도 네. 한 두 번 정도 게스트로 나갔었던. 네.
1: 어떻게 또 그렇게 사랑이 꽃피어졌을까요?
0: 그러게요. 또 사랑이 뭐 또 되려고 하면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궁금한데요. 먼저 예. 먼저 대시를 하셨을까요?
0: 일단은 이 SNS에서 이제 네. 팔로잉 신청은 아내가 먼저.
1: 나는 예. 먼저 움직이지 않았더라는 그런.
0: 그럼요. 그럼요. DM도 아내가 네. 먼저. 예. 하지만 이제 네. 한번 그렇게 시작하고 네네.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말을 막 주저리주저리 네. 이제 메시지를 막 아내가 하나 보내면 제가 대여섯 개 보내고
1: 그렇게 약간 이어가는
0: 맞습니다. 예.
1: 역시 인연이 예. 또 되려면 그렇게 되죠.
0: 맞아요. 사실 그리고 네. PD 작가님들 나중에 한 얘기인데 네. PD 작가님들이 네. 그때 당시 이제 솔로였던 아내를 네. 네. 아, 좋은 사람 우리가 좀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게스트로 불러주신 거라고 나중에 네. 들었거든요.
1: PD님, 작가님, 네. 저도 여기 있어요.
0: 지금 게스트 보니까 너무

0: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만 우울감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게 만성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우울감이 오는 우리 그러니까. 뇌의 그런 패턴으로 또 가기도 해서 사실은 좀 모든 병은 조기 치료를 받으셔야 그쵸. 빨리 낫고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1: 만성 우울. 듣기만 해도 좀 무섭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조그만 일에도 금방 쉽게 우울해진다라는 뜻이죠.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들고 좀 지친다.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셔서 진짜 감기 치료 받듯이 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닥터프렌즈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 요즘 천연 위고비 식단으로 유명하신 예. 우창윤 선생님과 중증 외상센터를 쓰신 이낙준 선생님까지 이렇게 또 세 분이 하고 계신데 이게 의사분들이 1세대 유튜브 채널이죠. 진짜 오래됐잖아요.
0: 맞아요. 저희가 네. 할 때만 해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 유튜브 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뭐 의사가 유튜브를 하냐.
1: 안 좋은 반응도 있었어요.
0: 예, 괜히 그거 좀 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류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는데
1: 네.
0: 그때 그래서 운이 좋았죠. 아무도 안 할 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예 경쟁자가 거의 없는.
1: 그렇죠.
0: 예,
1: 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0: 그럼요. 사실 저는 네. 그 세 명 중에 제일 안 하고 싶어하는 축이었거든요. 그 둘이 막 이거 된다.
1: 그러기에는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고.
0: 그렇죠. 즐기는 건 제가 제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예, 뭐 그 두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인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1: 또 지금은 유튜브 하는 의사분들이 많으신데 또 조언 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유튜브.
0: 요즘 되게 많죠. 근데 뭐 그전에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조언을 많이 드렸다면
1: 네.
0: 요즘은 막 쇼폼도 있고 네. 막 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1: 맞죠.
0: 콘텐츠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하니까 요즘은
1: 맞아요.
0: 제가 조언을 좀 잘 못 드리곤 있어요.
1: 내가 시작했던 때라도 다르니까.
0: 다르다.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조언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요즘에 좀 그래요.
0: 그러세요?
1: 저도 롱폼에 좀 최적화된 사람이라서 쇼폼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0: 예.
1: 굉장히... 가고 싶지 않고.
0: 나한테는 또 익숙한 게 있으니까.
1: 네,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반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예.
1: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의학과 선생님이랑 쇼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0: 예.
1: 노래 한 곡 듣고 또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조, 옥상달빛, 천우, 정아 등이 부른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올게요.

0: 가비의 Super Radio 아는 것이 힙이다.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과 오정세 배우님을 닮으신 정신건강의학과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연복 셰프님과 오정세 배우님을 닮으신 반반 닮았다고 보면 될까요?
1: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네. 약간 팔자.

0: 볼게요. 네.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진짜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네.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데 가뜩이나 또 요즘 주식시장이 파래졌어요. 많이. 네, 그렇게 같이 마음의 멍이 파랗게 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지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1: 그렇죠. 네. 저도 일단 멍이 든 사람으로서 네. 여러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변동성이 큰 네. 주식 시장일수록 네. 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라도 스트레스고 네. 내려도 스트레스고.
0: 올라도 스트레스일까요? 네.
1: 그러니까 뭔가 오르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 네. 뭔가 마음이 붕 좀 뜨고 네. 계속 차트창을 좀 보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좀 잘 집중도 못하고 또 오르다 보니까 약간 도파민도 올라가면서 맞아. 거기에 막 또 저 추가로 또 구매를 한다거나 그쵸. 이런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1: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떨어졌을 때가 훨씬 좀 타격이

0: 이론이거든요.
1: 5% 올랐을 때 10% 기쁘지는 않은데
0: 맞아요.
1: 5% 떨어지면 10%나 슬프네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격이 더 크고
1: 그렇죠. 슬픔이.
0: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루 종일 손이 안 잡히고 주식만 또 보게 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게 네. 이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또 계속 본단 말이죠.
1: 그쵸, 그쵸.
0: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고통이 계속 두 배씩 붙어가는
1: 지금
0: 거예요.
1: 혹시 선생님 본인 얘기하고 계신가요?
0: 그렇죠. 저도 오늘이 좀 그래가지고
1: 예, 예.
0: 그래서
1: 많이 지금 예. 공감이 가고 예. 예. 그런 느낌인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굉장히 조곤조곤하죠.

0: 이나 볼까?
1: 그렇죠.
0: 퇴근하고 뭐 할까?
1: 아.
0: 주말에는 뭘 하면서 좀 기분을 좀 좋아지게 할까? 아.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 보면
1: 맞죠.
0: 이게 좀 옅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예.
1: 또 저희가 월요일마다요 연애 코너를 하고 있는데 예. 사랑이 또 스트레스 요인이 될 때가 있거든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1: 정말 재밌는 소식인데요. 선생님도 아내분이랑 결혼하기 전에 3번 정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셨다고.
0: 맞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0: 네, 엄청 싸웠어요.
1: 왜요? 어떤 것 때문에 싸우셨어요?
0: 일단은

0: 보듬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셨군요, 서로를.
1: 그러기보단 보듬어 준다는 표현은 너무 좀 따뜻한 표현 같고요. 그냥 좀 내버려둔다?
0: 내버려둔다.
1: 포기. 그 부분에 대해서.
0: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화이팅하자.
1: 그전에는 막 이걸 나한테 좀 맞췄으면 좋겠다. 혹은 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내가 좀 고치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하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퀴즈 나갑니다. 요즘요,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잘 살고, 나 빼고 다 재밌는 데 가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죠? 이처럼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포기 증후군, 2번 포모 증후군, 3번 3, 4 증후군. 네, 문제 다시 드릴게요.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 Feel of Missing Out의 줄임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포기 증후군, 2번 포모 증후군, 3번 3, 4 증후군. 정답.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내

0: 내 감정을 뭔가 정리하고 언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1: 아.
0: AI와 상담을 하다가
1: 네.
0: 좀 좋은 것 같아
1: 네.
0: 하면서 또 이제 진료실이나 상담사님을 좀 만나게 되는 문턱으로도 좀 작용을 그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지만 이 AI가 좀 너무 우리한테 맞춰주는 경향이
1: 너무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채찍질 하거든요. 내 편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맞아요. 약간 편을 들어주는
0: 맞아요.
1: 게 느껴져서
0: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이인 분들은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구나,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를 좀 빨리 캐치하셔서 도움도 빨리 받으실 수 있는데, 2인분들은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자기가 힘든 거를 좀 늦게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껴도 아예 아닐 거야. 그리고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로인 것 같은 남편 같지만 네. 제가 또 정신과 의사로서 좀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억제하는 게 좀 많은 사람인데 그쵸. 뭔가 내 감정을 그래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1: 네, 진짜. 예. 그거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예. 막 묵혀두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또 터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0: 그게 이제 꼭 어떤 화만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감정, 섭섭한 감정, 뭐 좋은 감정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감정이니까 네. 그런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제가 아내를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1: 아무래도 저는 사랑 얘기가 가장 재밌네요. 그래요? 네, 버무려보고 싶고 예. 그런데 저희가 노래 하나 듣고 예. 와서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올게요.

0: 제가요,
1: 네.
0: 인턴 때,
1: 네.
0: 그 인턴 때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0: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근로 환경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병원을 외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과
1: 네.
0: 약속이 잡힌 거예요.
1: 아주 과거의 일이군요.
0: 아주 과거입니다. 2010년이니까요.
1: 네.
0: 근데 오랜만에 이제 병원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덥수룩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미용실 가야겠다.
1: 네.
0: 근데 좀 좋은 미용실을 그날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간 적 없는 좋은 미용실을 갔어요.
1: 남자들은 그러더라. 좋아하는 여자 만나기 전에 꼭 미용실을 가요.
0: 미용실을 가요. 근데 그 미용사님이
1: 네.
0: 귀를 자른 거예요. 제 귀를.
1: 진짜? 네. 어머어머 웬일이야.
0: 그래서 귀에서 피가 정말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의사고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굳이 얘기 안 했고 그랬더니 네. 그분이 이제 휴지로 이렇게 하면 멈출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렇게 휴지로 하고 있는데
1: 네.
0: 휴지로 하고 머리를 자르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달에 응급실을 돌았던 사람이라
1: 네.
0: 이렇게 보니까 이게 꼬매 상처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1: 알죠.
0: 아, 이거는 꼬매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저 사실 의사인데 이거 꼬매야 될 것 같다. 이게 지혈되지 않을 것 같다.
1: 어머, 진짜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꼬매주시고
1: 어머나, 어머나.
0: 그 약속은 좀 취소됐던 기억이 있는데
1: 가슴 예, 아파라.
0: 예, 이거를 이제 거의 2주 동안 소독 받으면서
1: 네.
0: 붕대를 끼 붙이고 다녔어요.

0: 생활들이 회복 탄력성을 또 키워줘요. 좀 규칙적으로 잘 자고 네. 잘 먹고 좀 잘 움직이고 네. 사실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가 아는 방법들을 하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관계 좀 나한테 힘을 주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 많을 필요는 없어요.
1: 진짜
0: 오히려 나한 관계가 많다 보면 나한테 독이 되는 관계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1: 완전히
0: 예,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냥 뭐 엄청 따뜻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편하게 기댈 맞아.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뭐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 좀 맞아. 편안해지는 그런 맞아요. 관계가 있으면 또 회복 탄력성이 키워진다.
1: 옆에만 있어도 그냥 힘드는 사람 있잖아요.
0: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 아무 말 안 돼. 안 하는데. 예, 예, 예. 맞아. 그리고 저도 라디오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에 조금 돌입을 했거든요.
0: 너무 좋죠.
1: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인생 예.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뭔가 약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말랑 허니님이요. 늘 열정적이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니 요즘은 내가 지친 건지 그냥 게을러진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오진 선생님, 단순 무기력증과 치료가 필요한 번아웃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0: 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대관령 4터널 내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재 잔해 처리 작업으로 일대 전면 차단 중에 있으니까요. 대관령 나들목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정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 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원릉분기점에서 중랑교 부근 3차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에서 홍제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뭐하는

0: 나유.
1: 자,
2: 이제 맨날 필만 잡고 가기는 싫고.
1: 예.
2: KBS에서도 대기획으로 이승철 선배가 노래를 하고.
1: 예.
2: 뭔가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1: 자, 금요일 재연절입니다. 집에서, 차에서, 길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놀러 가는 분도 있고 쉬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4시에 어른들의 놀이터 안에서 하나입니다.
2: 그렇습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곁에 미스터라디오가 있다면 가는 길이 그나마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2시간, 이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 곁으로 가져가십시오.
1: 네, 금요일에는 골든베리 제맛입니다. 골든베리 울리면 오징어 쇼다리가 콸콸콸.
2: 자, 문자 보내시고 선물이 혹시 받아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광주의 길바닥이에요.
1: 덥다 덥다 덥다. 예.
0: 정미정님 넵 수원에서 대전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1: 대전 가는 기차 안.
0: 김태훈님 집집집 비가 와요. 안현씨님은 시댁 가는 중이에요. 차 안에 새 식구 오미완 오라이.
1: 시댁 갑니까? 잘 네. 다녀오시고요.
0: 송현주님은 퇴근 중입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더워요. 이한곤님은 긍디 견디 마음속에 있습니다.
1: 네, 조승철이라고 했던 네. 이한곤 씨.
0: 네. 네. 자, 강정우님은 회사에서 몰래 듣다가 거실에 들어누워서 들으니 색다르네요. 편하고 오늘 막 덥지도 않고.
1: 정원 씨 듣다가 한 20분쯤 되면 저희 멘트가 좀 힘을 잃고 루즈해질 겁니다. 그때 살짝 잠을 자세요.
0: 예.
1: 잠을 잤다 분노 할 때 한 10분 있다 딱 깨서 잠깐 듣다가
0: 그래요.
1: 분노 끝나면서 음악 나오면 살짝 또 주무세요. 네, 그렇게 오며 가며 자며 깨며 듣는 오늘 우리의 미스터 라디오 좋습니다.
0: 자, 오다규님은 카페에서 오미완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오늘 같은 날 카페에서 또 이렇게 시간 보내기 좋죠.
1: 네.
0: 자, 우리 만민지 아니죠. 천민지님. 여기는 거창.
1: 죄송합니다. 예. 너무 애드립이.
0: 예. 예. 유치했나요?
1: 천민지랑 만민지요.
0: 예.
1: 백민지랑 신민지는 어디다 뺐습니까?
0: 제가, 아니, 뭐, 만보다는 천이죠.
1: 아, 만보다는 천이다.
0: 예.
1: 천보다 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돌리니?
0: 저는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저는 만보다 천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남창희의 개그 예. 세계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예.
0: 그거 다 따지면요. 우리 개그 못해요.
1: 그게 선배의 갑질입니다.
0: 예. 어떤 개그의 규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1: 또 요즘
0: 천민지님
1: 너튜브 좀 봤구나 또 너튜브 좀 봤어.
0: 자, 네. 천민지 여기는 거창 월성 계곡이야. 비가 갑자기 쏟아져 도망가자. 아이고. 월성 계곡에 또 비가 오는군요. 자, 1977님은 마트 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고 있어요. 더위 피해다 마트 오셨나봐요. 라고 오셨는데 마트
1: 대형 마트 갔나 보죠.
0: 그렇죠. 저도 오늘 저희 집에 저기 같은 건물에 저기 마트가 있거든요.
1: 네.
0: 입구에 차가 쭉 서 있어서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1: 제가 수원 처갓집 가느라고 가끔 그렇게 마트 쪽 가면 네. 거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많고
0: 맞아.
1: 확실히 그 경기도 쪽도 사람들이 많이 살긴
0: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
1: 거기가 좀 많은 편이고 뭐 뉴스에서 보셨지만 마트 한 군데가 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0: 예.
1: 시대의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0: 뭘 예측을 해요? 다 보고 있는 건데.
1: 거기가 안 좋으니 여기가 많겠구나.
0: 요즘에 오히려 뭐 할인해가지고 거기도 많다고 그러던데.
1: 그렇게 끝났어요? 한번 줄 쓰고
0: 예. 끝났어요?
1: 끝났다가 지금 뭐
0: 다시 들어왔다면서요?
1: 회생을

0: 네,
1: 복권, 곧 나갑니다.
0: 복권 방송에 나가시는군요.
1: 네, 곧 나갑니다. 그때 우리 미라클들 아니 이런 거를 조장하지 말고
0: 그렇죠.
1: 하나씩 해보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0: 저만 네. 할게요.
1: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번호 뽑아달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0: 예.
1: 그 번호를 많은 분들이 해서 1등이 한 100명이 되면 그 뭐 남는 거 없어요.
0: 자 알겠어요. 이제는 네. 컵빙수 받으실 분 또 만나봐야 돼요. 오늘 네. 첫 번째로 콩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1: 자 바로
0: 양승원님. 양승원아 사랑해 사랑해.
1: 네.
0: 양승원님 우면 해주셨어요.
1: 양승원님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자, 우리 예. 미스터라디오를 자주 듣는 분들이 계속 도전을 끊임없이 하나 봐요.
0: 그럼요.
1: 그 첫 번째 대기가.
0: 네. 예. 여러분들 골든벨 울려서 선물 또 드려볼 거니까 또 계속해서 언제 울리는지 상황 봐주시고 은문처 응모는 매일 하실 수 있죠. 오늘은 2693번째로 사연 주시는 미라클이 은문처 받을 후보가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 후보가 빨리 나옵니다.
1: 예.
0: 곧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지금 보내시고
1: 2693일.
0: 네. 네. 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

0: 아, 이장입니다. 저기 우리 미스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라클 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콩을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니야 일용아, 콩을 깔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강남콩이요 완도콩이요?
0: 아 어머니, 그 콩이 아니고 어? 휴대전화에 콩 어플을 깔고 89.1 미스터라디오 들으라는 거 아니요? 누구냐, 그 윤정수 남창이가 떠드는 거 있잖여. 어머니도 들어봐, 재밌어.
2: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콩 어플을 깔지 않으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슬쩍 깔아주세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미스터 라디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손수 일일이 그렇게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콩 어플 꼭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제 생각에는 예. 이 저희를 또 들어서 예.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들어서 싫어하는 분이 콩을 지우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윤정수 남자 너무 싫어, 콩을 지워. 근데 그렇죠. 가끔 몇 명 안 되는 그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2: 예.
3: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전국 방송을 한 시간만 해줘라.
2: 자,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3: 이제는 아주 표정에 변화도 없이 눌러버리시네요, 그냥. 예.
2: 자, 골든벨 오징어 쇼다리 받으실 분. 공진성님, 노미영님, 이은숙님, 4087님, 5615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오징어 쇼다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래서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예. 콩을 깔고 듣지 않을까.
2: 형, 골든벨 올랐으면 그만하세요 이제.
3: 또 있으면 또 꺼내보시지. 골든벨 또 올려봐.
2: 야, 이제는 오히려 정수영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다니.
3: 네. 내가

1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아, 영준이 준영이 덕분에 여기로 요리로가 이제 요기로 아. 예, 이사한 일이군요. 영준이 준영이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0: 잠깐만요. 영준이 준영이가
1: 아
0: 박영진 박준영 씨군요. 잘하셨습니다.
1: 아, 박준영 박영진 네. 덕분에 요리로 이상한 일일입니다.
0: 아, 네네.
1: 말을 진짜 정말 특별하게 하셨네요.
0: 예, 그 영준이라고 해서 또 누군가 있네요.
1: 박영진이죠 박영진.
0: 네, 박영진입니다 또. 네.
1: 예. 아니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우연히 또 친구들 이름이 그럴 수도 있죠.
0: 그래 맞아요.
1: 예. 네, 하여튼 3672님 하여튼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유 덥겠네.
0: 자 오늘 그러면 우리 4시 만세 한번 외치죠. 4시 만세.
1: 이런 걸 울리셔야 됩니다 골든벨을.
0: 뭘 울려요.

0: M 본부 한 프로, 네. S 본부 한 프로, 예. 그 다음에 저 C 방송사에서 혹시 하나 없어지면 그 한 예. 프로까지 해서 예. 딱 붙이면 딱 좋아요.
1: 그러네. 네 시 만세 함께해요. 문이 열리네요. 이렇게.
0: 근데, 아, 근데 노래는 잘, 노래까지는 예. 좀 너무 아. 지칭했습니다.
1: 예, 그쪽 너무 예. 잘 되고 있는
0: 거니까. 그리고 예. 그 몰라서 그렇지. 저 세준 씨도 하고 있어요.
1: 아, 세준 씨도 하고 있어요.
0: 예,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그 국악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1: 국악 방송이요?
0: 예. 가수랑 국악 가서 하나 봐요.
1: 그렇군요. 네. 예. 자,
0: 그렇습니다. 개그맨이 가는 갈 만한 방송은 없네요. 그죠? 가수니까 국악방송을 꼭 가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개그맨은.
1: 아니 근데 개그맨 어디 가도 잘 어울리죠. 뭐 국악을 가면 뭐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0: 네.
1: 그곳에서
0: 이럴 때 골든벨 울려야 된다고요.
1: 송소희씨 국악을 하면 어, 뭐야 아이고 뭐야 이게.
0: 자 어머 전화 온다. 022056 어머 드디어 왔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2: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네 뭐 저는 윤정순이고요. 서울 사는데요. 네네네네 30대 여성이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1: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10분 이상 들은 라디오는 무엇입니까?
2: 아 정순이는 89.1 쿨 FM 오후 4시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좋아하고요. 분노가 콸콸콸 3부 첫 곡 놈놈놈 노케미 유잼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이거 좋아하고 있어요.
1: 아, 예예예 예, 잘 알겠고요.
2: 여보세요 할 얘기 많은데
1: 청주사 전화 받았다고 예. 미라에 사연 보내시면 햄버거 선물 드리니까요. 전화 받은 사진 캡처하고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우리가 이게 직업병인가 봐. 이 끊어지는 이 전화 목소리, 이 벨소리 별로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전화 연결이 안 된 느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1: 그래야.
0: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요즘 사실 이렇게 끊어지는 전화 크게 없는데. 아, 근데 우리 뭐, 몇번 끊어져요.
1: 끊, 끊으면 끊어져요. 그러네, 이 소리 나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청취자 청

0: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유,
1: 최미선 씨는 4시 만세 만세 만세 미스터 라디오 만만세라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4시 진짜 만세예요, 여러분들. 자, 7868님 오늘 너무 웃겨요. 티키타카 꿀잼이네요라고. 아니 저희는 뭐 평소도 같은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우리 조혜영 씨는 그거 저 청조사 전화 5분 넘게 통화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네. 10분 가까이 하는.
0: 5분 정도더라고 세분 보니까. 네. 5분대야. 그러니까 5분 정도만 저희한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1: 야, 이번 주까지인데 기다리는 청조사 전화가 왜 안 오죠라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랜덤이잖아요.
0: 여러분들 네. 뭐 리서치에 좀 가입을 하면 아마 먼저 들어가는 또 순서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안 되면 또 그냥 일반적으로도 전화한다고 하니까 뭐 꼭 받고 싶다 그러면 리서치에 미리 가입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1: 네. 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1: 아이고 덥다. 더운데 좋다야. 내 인생이 또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아 참.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 사람 없고 나 혼자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라. 야.
0: 아니 갑자기 저렇게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다들 조용한데 혼자서 저러길래 아니 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어요.
1: 아 인생 혼자다.

깨거리는 소리 들어야겠냐? 새벽 2시에 그게 뭔 짓이야? 어? 노래하고 싶으면 코인 노래방을 가. 가서 실컷 노래 불러. 왜 캠핑장 와서 남의 가족 여행을 다 망쳐놓고 낭만 타령하고. 어? 아 진짜 못났다 못났어. 8년 전에 헤어졌으면 이제 좀 잊어버릴 때 되지 않았니? 어? 너 다신 여기 캠핑장에 나타나지 마라. 어? 캠핑장에서 너 블랙리스트야. 알았어? 영원히 아웃이야.

0: 인상 연기는 아카데미급이에요. 윤경희님, 긍디 미안해요. 오늘은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1: 진짜 진상 같아.
0: 5888님, 8년 전에 왜 차였는지 알겠다. 유현일님, 잘한다 창이 매미. 아, 매미 또. 매미는 이렇게 한철 울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김강수님께서 술 먹었으면 자라.
1: 이제 더 먹으면 자겠지.
0: 박태신이 얼어 죽을 낭만 진짜.
1: 저런 사람들은 또 재워도 또 텐트 옆에 옆 텐트 소리 다 들리지.
0: 네. 황주민님, 인간 고라니가 여기 있었나.

0: 집은 화도 톨게이트 근처예요.
1: 화도.
0: 휴게철 되면 동네 다니기가 힘들어져요.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져요.
1: 화도 IC가.
0: 화도 IC가 어디 있어요?
1: 어디냐면은 그 천태만상이 아니라 거기 어디죠?
0: 천태만상이
1: IC. IC. 남양주 가기 전에 있는.
0: 아 남양주 쪽에.
1: 남양주 가기 전에 있는 그.
0: 그럼 천태만상 무슨 상관이야 거기가?
1: 아 네 글자짜리 그 게이트 이름이 있어요. 아. 거기 지나자마자 화도 IC인데 거기에서부터 화도 IC 가는 게 막혀.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네.
0: 그렇구나.
1: 원암리 가기 전에.
0: 네.
1: 제가 생각나면은.
0: 네. 아무튼
1: 여러분들이 또 바로 보내줄 텐데.
0: 네. 자 그리고 강래연님은요. 네. 합천 해인사 가는 길인데요.
1: 해인사.
0: 비가 많이 와요. 아. 그러네. 아까 거기 거창, 합천 다 근처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비가 오는구나 거기가 다. 팔만대장경 보러 가시나 보다.
1: 팔만대장경이요?
0: 예. 네.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이죠 뭐.
1: 직지사는 뭐죠? 직지삼경.
0: 예. 네. 예. 자 강혜수님, 우리 신랑 지금 낚시 갔는데 네.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요. 쭈꾸미 12마리 문어 한 마리 잡아서 오고 있대요. 싱싱한 거 먹을 생각에 아주 군침이 돌아요라고. 오 민머리들은 다 먹네요. 네. 문어랑 저기 쭈꾸미랑.
1: 그래, 낚시를 예.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잡아가면은 예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어딘지 알았습니다. IC 이름.
0: 덕소산패.
1: 예.
0: 천태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

0: 기관 우선 구매 대상지요.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0: 우리 원래 있던 선풍기는 삑 하는데 차라리 이게 나.
1: 그래.
0: 앱이나.
1: 어, 일률적으로.
0: 저거는 시끄럽더라고.
1: 자, 김성철님 밤이면 밤마다 찹쌀떡 메밀묵 그 소리가 그리워요.
0: 아우, 진짜 옛날이다.
1: 아, 진짜 옛날이. 제가 옛날에 또 중학교 때 또 찹쌀떡 장사를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돈 벌어 가지고
0: 좋아하는 거 샀잖아요.
1: 카세트 테이프 사고 막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0: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가을에 겨울쯤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시끄럽더라고요. 찹쌀떡한테 시끄럽고
1: 아, 그럼 요즘 한번 나타나면 그 친구 계속 다녀요. 와,
0: 그래서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나. 그때는 틀림없이 괜찮았는데 맞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1: 골목마다
0: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
1: 찹쌀떡
0: 우린 골목이 아니라 주유소 앞에 대로변이었었는데
1: 오, 그래요?
0: 그래도 들을 만했어요.
1: 예. 어디 저

0: 한개 드릴 거예요.
1: 아, 난 박정욱하고 이기용 둘 중에 한 명. 이기용.
0: 이기용. 네. 미스터 라디오밖에 몰라. 저는요 용인오리님 드릴 거예요. 행복하세요.
1: 자,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 밤이면 네. 밤마다 4148 김미연 1829 세 분께 바나나 초콜릿 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라 패밀리 주간 마지막 날이죠.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녀가 옵니다. 과연 이분과 함께 대결 놈놈놈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스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스피드랙,
1: 더 건강한 주식회사,
0: DS 대성 하우징,
1: 양주 소풍 가구 단지,
0: 메디힐 토너 패드,
1: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0: 키움 증권,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힙!

0: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소진 씨가 여기에 네. 발탁이 안 될 줄 알았어요.
1: 왜죠?
0: 아, 그러니까는 대결이니까.
2: 제가 좀 약해 보이죠.
0: 약체 느낌이 좀 있죠. 네.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좀 승리가 좀 적거든요. 제가 네. 소진 씨 아저씨.
2: 알고 있죠.
0: 예. 그래서 오늘 당신을 밟아야 됩니다.
2: 어머.

0: 얘기 안 해요. 저희 그 여러분
1: 공정성을 네, 위해서.
2: 네, 공정성을 위해서.
0: 이거 놈놈놈 문제 절대 유출 안 합니다.
2: 안 주시더라고요.
0: 왜냐하면 유출이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일단 첫 번째 뭐 사안이고 예. 두 번째는 저의 승리 제 입장에선. 네, 그래서
1: 이게 또 그래요.
0: 왜냐하면 이거 조금 누가 알았다 싶으면 또 지조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 뭐 난리 나죠. 그런 코너입니다. 대결 놈놈놈 네. 오늘은 놈과요.
1: 네. 그러면 소진 씨와 함께하는 대결 놈과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 씨 오늘 대결 주제 공개해 주시죠.
2: 네, 청취율.

0: 조사 특집 쿨FM 모의고사.
1: 어? 뭐라고? 쿨FM 모의고사?
2: 여고괴담 발소리다 이거.
0: 네, 저도 쿨FM을 너무 사랑하는 쿨FM 가족인데요. 저희 세 사람이 쿨FM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요. 여러분은 오늘 대결에서 이길 것 같은 단 한 사람만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사람이 우승이고요. 오늘은 우승팀 응원단에게만 선물을 드릴 거예요.
2: 오늘 대결에

0: 선물 드리고요. 남창희가 우승하면 남창희와 민들레 응원단에게만 선물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1: 승점이 없다고?
0: 네, 승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만 드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소진 씨를 응원하는 응원단 이름도 정해볼게요. 소진 씨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2: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날씨를 전하고 있으니까 네. 햇살이들 어떨까요? 네.
0: 소진이와 햇살이들.
2: 네네.
0: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날씨를 전하고 계신데 햇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날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햇살만 하시는 건 다른 친구들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2: 다들 이렇게 저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응원해달라는 의미에서 네. 네,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승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아유 뭐
1: 소진 씨.
2: 네.
1: 그 자꾸 분위기를 우리말 겨루기처럼 갖고 가지 마세요. 예? 네? 여기는 자존심과 냉혹함이 있는 금요일 밤. 아 밤이야. 저녁 5시입니다.
0: 아니 우리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윤정수 씨만 혼자 자존심을 부려요.
1: 그거는 제가 제일 큰 오빠이기 때문이에요.
0: 자
1: 네. 남는 거 없죠. 근데 승점이 없다고?
0: 자 크래프의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 맞힌 팀에게는 무려 30분 뽑아서 필터 샤워기, 안경, 뷰티 상품권을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응원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응원하실 팀 정하실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지금 남창희 씨가 제일 신경 쓰고 있대요.
0: 네.
1: 최미선 씨가 자기 씨 왜 팔뚝을 걷고 그래요 진짜.
0: 자 가비의 브롬타키 함께 듣고 옵니다. 우리 슈퍼 라디오의 주인공이죠.
1: 팔뚝 왜 걷었어?
0: 더워서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이제 대결 놈놈놈 들어갑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아, 대결 놈과여 들어갑니까?
1: 네, 송소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쿨 FM 모의고사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출제 범위는요, 2026년 현재 쿨 FM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현재 쿨 FM에는 모두 12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시험 범위라서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쿨 FM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빼고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문제는 총 16문제고요.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점씩 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의 팀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0: 자, 뭐 여러분들의

0: 키스 더 라디오 역대 DJ 다섯 명의 이름을 외쳐주세요.
1: 5초 안에
2: 기다렸다가 하자.
3: 잠깐.
1: 5초 열고
2: 라디오. 어.
3: 키스 더 라디오.
1: 잠깐 나 당 당 안 돼.
3: 공부해 온 거에서.
1: 창희. 창희. 창희 제 초식기 주는 거죠?
4: 5초야.
1: 자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하면 예. 데니 슈퍼주니어 그다음에 영케이 한해 박원.
2: 안 돼 이거 슈퍼주니어 누군지 얘기해야지.
1: 슈퍼주니어 여러 명이 했어요. 이특 씨도 하고 은혁 씨도
2: 그
1: 하고
2: 성민 씨도 얘기해야지. 그렇게
1: 예성 씨도 하고
2: 안 돼,
1: 너무 그럼, 많이 했어요.
2: 그렇게 따지면 나는 서울시민
1: 아니요. 원래 이름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에 그래서 슈키라예요.
2: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해보세요.
2: 한해 이특
1: 됐어요. 규현 씨 안 했어요. 예, 자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우와. 다음 문제 주세요.

0: 효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아니에요? 잠깐.
1: 창희
2: 더 할 수 있어.
1: 창희 슈퍼스테이션 스테이션 제트.
0: 그러면 자 소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아닌데 이 음악을 어디서 들었더라. 잠깐만요.
1: 뭐지?
2: 윤정수. 정수. 임백천의 백투뮤직.
1: 아 창희 폴킴의 가요광장.
0: 아니에요. 가요광장 더 신나는 음악.

0: 여러분 정치적 퀴즈라니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근데 뭐 이렇게 자꾸 가.
2: 네 다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OX요? 퀴즈? 그
3: OX...
0: 불공정한 OX 퀴즈요?
2: 불공정한가요?
1: 왜 불공정해? 네. 남창희 씨 안경 벗으세요.
0: 뭘 안경을 벗어요?
1: 안경 왜 자꾸 옆을 만집니까?

0: 점수를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윤정수 1점, 남창희 2점, 송소진 1점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1: 아 또
2: 바로 야, 무슨, 시험이 이어지네요.
1: 무슨 학교가 인성교육이었고 맨날 시험만 보고 아우 진짜
2: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0: 자 이제 네 번째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쿨 FM 로고송 빈칸 맞추기 문제고요. 쿨 FM 프로그램의 로고송을 잘 듣고 뿅뿅에 들어갈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로고송에.
0: 예, 뿅뿅에.
1: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사를 맞추라는 의미겠죠?
0: 그렇죠. 보라님께서 은근 난이도가 높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높아요. 그리고 이은경님은 정수홍을 응원하게 응원한 거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1: 그 다음에 예, 또 뭐.
0: 윤선영님은. 예.
2: 네 윤선영님께서 정수현님 계신 거 맞죠?
1: 있어요.
0: 있어요. 있는데.
1: 지금 저는. 저거요 하이에나 하이에나처럼
0: 예, 주워 먹으려고 근데 이제 주워 먹는 게 없어졌어
1: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 먼저 뺏어 먹는 그런 걸 하이에나라
0: 스틸
1: 네 스틸
0: 예.

0: 모두 아니야?
1: 모르쇠로 1관?
0: 어, 예. 어,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아, 자, 지금 힌트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굿모닝 이것의 숨소리입니다. 굿모닝 땡뿅뿅의 숨소리. 굿모닝 이거였어요.
1: 그게 굿모닝이었어요?
0: 아,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굿모닝
2: 소진.
0: 뿅뿅의 숨소리.
2: 소진
1: 구치?
2: 참새.

0: 마전 FM 대행진 DJ 조정식과 가요광장 DJ 폴킴이 이것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1: 소진,
0: 무엇일까요?
1: 소진, 랩, 랩.
2: 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3: 아니 근데 확실히 날씨를 네. 여기저기서 하니까.
2: 네. 아 그러네.
3: 프로그램을 다 들여다보고 있네.
2: 아, 아침에 아 아침 운동 하지 말아야지.
3: 나중에 아. 날씨 그 네. 혹시 그만두더라도 네. 거기 그 심사 이런 뭐 하는 시청자 위원하면 좋겠다. 빨리 하라고.
1: 랩 대결에서 식디가 이겼어요.
4: 저 존댓말 쓰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3: 존댓말 썼어요?
4: 예.
3: 아 죄송합니다.
4: 네. 자 다음이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서 주는 커피 선물은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정수.
4: 줄임말?
3: 컵.
2: 컵을 커피의 줄임말 컵.
4: 정말 예.
2: 근데 커피의 줄임말이 아닌데 커피를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줄임말이라는 거잖아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1: 세 글자.
2: 뭐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쭉쭉 펴서
1: 소진 네. 아바라.
3: 어, 정수. 아메리?
2: 커피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네,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아침에 우리의 뭐 어떤 뭐랄까
1: 음악 이제. 앨범에서 주는 커피니까. 예.
3: 박태준 씨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1: 내가 괜히 정수영님을 응원했구나.
2: 자, 힌트가 또 왔습니다. 이현우가 주는 커피래요. 정답. 창이 이주커.
3: 어? 정수 뭔가 안타까워했어. 저
2: 창이
3: 내가 정수였잖아.
2: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3: 현주커. 창이
1: 소진.
2: 제가 좀 빨랐잖아요. 그렇죠.
3: 소진.
2: 아 제가 빨라. 제가 빨랐어요. 예. 좌주커.
1: 오.
3: 아 이게 누가 힌트,
2: 근데 알고 있었어. 이건 뭐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퀴즈 이어갑니다.
3: 과연 됐습니까?
2: 예. 볼륨을 높여 진행자 우리 효정 씨가 속한 그룹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함께 듣고 올게요.

0: 본인 이름인데.
1: 예, 이름에 다 있네. 윤정 씨 네. 이름이 하나 한 글자씩.
2: 고맙습니다. 윤정 윤지성 씨, 효정 씨, 조수현 씨. 예. 고맙습니다.
1: 오케이.
2: 예, 이름을 따서 윤정수로 언제 쳤어? 네.
1: 자, 이렇게 되면 5대5대5대5대5대5대5대1. 예. 네. 윤정 씨도 네. 좀 빠지시죠.
2: 왜요?
1: 이 왜냐면 우리 둘이서 하는 게 맞죠. 그냥 괜히 형에 맞춰서 또 이기면 이상하잖아요.
0: 아니, 아니에요. 마지막에 만에.
2: 마지막에. 아무튼 결론을 할게요. 아니, 일단 해볼게요. 해볼게요.
1: 하실 거예요?
2: 아, 당연히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 뭐 의미가 공정 외치신 분이 무슨
1: 아니 아무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아,
2: 시간도 없어요. 자,
1: 이것도 뭐 이거 맞춰도 이길 수가 없는데. 자.
2: 자.
1: 자, 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3: 이현우의 음악 앨범 화요일 코너 어쩌다 남자의 고정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2: 정수. 어. 정수. 걔 이름 뭐지? 아, 어, 그 개그맨 개 김인석. 야!
0: 우와!
1: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린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또.
0: 어,
1: 시간이 없는데.
0: 자,
2: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5대 1대 5에서 소중하게 얻은 기적같은 나라 윤정수 예. 나라의 이 1점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안된대요. 송소진씨와 햇살이들
2: 제 아, 1점을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안됩니까?
1: 안된대요. 예, 남창희와 민들레 두 응원단에 반반씩 나눠서 아,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0: 네, 공정하게 우리 미스터라디오는 아무 의미가 공정합니다. 없었습니다. 예.
1: 김인석 씨 맞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오드,
7: 서진올카,
6: 셀레나제,
7: 베스슬립,
6: 키움증권이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네. 함께해 주신 분 안지연, 유소진, 박희정, 권혜영, 이민아,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들이고요.
7: 네.
6: 이번 주는 칠미안 주간입니다. 오늘까지 오미안 하시면 안되고 토일도 오미안을 꼭 남기시고 선물 리스트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7: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에픽하이의 팬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을 소중한 아는 방송 미스터라디오.
6: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93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비 조심하세요.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간선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시내 나들목부터 하월구까지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사이로 주춤하고요. 다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이산 쪽은 영동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괜찮다는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답하는 쪽이 되면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 딱 부러지기만 하냐고요. 할 만한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볼만하다 말하면서 스스로 힘을 불어넣는 거겠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장하고 기특해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Come and catch ya!

보내십시오. 건강기능식품 기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저녁 듣고 싶은 노래와 간단한 사연 보내주시면 3부 정말로 나올지 몰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한 이벤트가 있죠. 금인의 팝업. 마지막 팝업입니다. 오늘은 건강데이. 1부와 2부에서 문자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참여도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의 기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팝업은요. 놓치지 마십시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어찌나 많은지 그래도 버텨냈어요. 오로지 단 하나, 맛있는 저녁을 위해 일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저 너무 먹보 같죠? 허허. 아니 사실 다 이런 걸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퇴근하고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번 주말에는 뭐 먹을까? 월급날 특별히 뭐 먹을까?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0616 이분만 이러는 거 아니죠? 저는 너무 이해가는데요. 최명자 씨 안방에서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설마, 놀라서 다급하게 뛰어갔는데 아빠가 짝짝 스킨 바르고 계셨어요. 어제 마신 술이 안 깨서인지 얼마나 놀랐는지 크크. 아니 도대체 왜요? 그냥 스킨은 척척 촉촉 이런 거 아닌가요? 왜 짝? 아니 그건 사실 뺨을 거의 때리는 수준 아닙니까? 아니 아버님 왜? 9516 나이 50이 넘어서 하고 싶던 드럼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제 악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네요. 언제쯤 멋들어지게 한 곡 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와, 멋진 분입니다. 일단 50이 넘어서

시엠블록 웨토리아. 사랑하기 좋은 날. 어린이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요. 6466. 어린이집 쌤 중에 한 분이 간식과 함께 쪽지까지 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자리 반 신유림 선생 올림. 좋은 분들이 많아서 더워도 힘 안 들어요. 와, 반 이름도 예뻐요. 잠자리 반. 아니, 그 반 아이들은 그냥 잠자리처럼 나폴나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식도 사진까지 찍어주셨는데 야무지게 챙겨주셨어요. 커피 음료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요새 이렇게 바 형태로 생겨가지고, 그거 먹으면 힘난다는 그런 뭐 에너지 뭐 어쩌고 이런 그런 바 있잖아요. 왠지 보기만 해도 안 먹어도 에너지가 생길 것 같은. 그런데다가 음료가 또 하나가 아니라, 왜 커피 음료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스 쪽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신선생님 감사하고요. 6466, 평소에 이 미화원 선생님이 얼마나 잘 웃어주시고 얼마나 잘 대해주시면 또 이런 선물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셨을까. 참 보기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6466 이쌤에게 보내드릴게요. 신유림 선생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배은화 씨, 어제 딸이 옷 정리하면서 목도리를 버리려 하더라고요. 예쁜데 왜 버리냐고 하니까. 뭡니까 이게. 전전 남친한테 선물 받은 거라면서 엄마라도 쓰게 두라고 했더니 쿨하게 그러라네요. 하나 건졌어요. 써도 되겠죠. 크. 이런 건 엄마 몫이죠 원래. 버리기는 진짜 아깝고, 왜냐하면 전전 남친이 신경 써서 고른 걸 것

거 신경 써서 고른 걸 테니까 아유 배은하 씨를 위해서 빨리 겨울이 와야겠네요. 딸의 전전 남친이 선물해준 목도리 두르려면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립니다. 대학생입니다. 7986. 방학을 맞아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을 도와 상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흐흐. 두 동생도 함께하는 중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면서 일하니까 힘이 나요. 흐흐. 야, 이 두 부모님께서 진짜 잘 키우셨습니다. 7986. 방학 때 사실 대학생이면 여러분도 겪어보셨으면 아시지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뭐 열심히 용돈 모아가지고 알바해가지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도 좀 장기적으로 떠나고 싶고 하여간 하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그쵸. 상추 작업 요거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손이 필요한 부모님 아 도와드리고 있는 이분 7986 이분에게 건강기능식품

0: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본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거라던데 그저 흐뭇했다. 졸업 후 나는 직장인이 되었고 그는 여전히 대학생이었다. 우리의 연애는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며 롤러코스터처럼 아슬아슬했다. 그래도 참 행복했는데 하루는 그가 회사 앞으로 왔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늦은 밤 우리 집 앞에 왔는데 그가 말했다.
1: 우리 그만 만나자.
0: 처음 그가 내게 사귀자고 했던 날처럼 나는 눈을 크게 뜨고는 고작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헤어지고 4년 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제게 끝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결혼한다며?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사실 그와 헤어지고 저는 한참을 힘들어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죠. 그 짧았던 재회 이후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행복해요. 그도 잘 살고 있겠죠?

0: 앞으로 네가 나 관리해 라고요. 결과는 아시겠죠? 와 이렇게 짧게 쓰실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한 편의 연애일기 담아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8423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려가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정

0: 바보 같은 내게 김범수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말로 나올지 몰라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코리아 제공입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2: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2: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 할게요.

말 정상을 보지 말고 발밑을 봐야 한다. 이번 주도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덕분에 여기 금요일 저녁까지 오셨습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음악으로 숨 한번 돌려볼까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6111. 이 더위에 우리 건물 중, 그것도 우리 사무실, 게다가 우리 층 에어컨만 다 고장났어요.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지만 고장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아서 다음 주 월요일도 더위 예약입니다. 시스타, so cool 신청해요. Are you ready?

4453. 10대 시절의 걸그룹 여자친구 팬클럽이었어요. 들을 때마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 여자친구 너 그리고 나 신청합니다.

조남옥 씨, 남편이 긴 머리를 좋아해서 60 넘어도 장발을 고수했는데요. 오랜만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

1145 올여름엔 꼭 바다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못 갔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비행기 예매부터 해볼까 해요. 포지션 서머타임.

0496 덥고 습한 이 계절 문득 이 곡이 듣고 싶어요. 슬픈데 웃음이 날 만큼 좋은 곡이거든요. 이은미 녹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

0: 드디어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보자며 호기롭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밖으로 나가 자전거에 올랐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페달을 반바퀴 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무서웠는지 자꾸만 핸들을 꺾어서 멈추었다. 남편과 내가 응원도 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될 듯 말 듯 어렵기만 했다. 그러다가 순간 아이의 두 발이 번갈아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씽씽 나아갔다. 점점 멀어지는 아이 뒷모습을 보는데 기쁘고 대견한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저릿해왔다. 옆에 있던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1: 기분이 이상해. 건아가 다 자라서 나를 떠나는 것 같아.
0: 그 말에 나도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자주 함께 자전거를 탄다. 아이는 조금은 떨리지만 무척 재미있다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속도와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첫 뒤집기, 첫 걸음마, 그리고 첫 두발 자전거. 수많은 처음들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아요? 미워하는데도 에너지 들어가고요. 미워하는데도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굴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우, 저 사람 미워 이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예뻐해 주셔야 돼요. 4256.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0: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 소년 이어서 최원일 씨가 신청하셔서 들어봤어요. 우즈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7535.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절반을 정리하는 시간이랍니다.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차분하게 오늘을 돌아보고 힘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좋고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7535 비누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아도이 심플리.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결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어, 나는 이런 말을 하지 말까봐 아니면 석지를 말든가.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98 혹은 89이신 분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당근라페 한번 또 만들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2309님은요, 기말고사가 끝난 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할 만한 취미가 있을까요? 늦잠 자는 것도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취미라면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할 것 같아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벌써 엄청 깨어있는 학생이네. 생산적인 거.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남는 거. 이왕이면 어떠한 체험을 했을 때 내 몸에 기억이 되거나 아니면 내 머리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집을 꾸밀 수 있는 결과적인 뭔가가 있으면 더욱더 좋잖아요. 제 추천은 기술을 한번 배워보는 거 어떠세요? 예를 들어 도예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실 방학 때 아니면 시간 내서 배울 시간이 안 되고 도예 같은 거는 한 3회 정도 하면 그래도 작은 컵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또 제 친구들 사이에서 도예가 핫해가지고 작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젓가락, 숟가락 얹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자기의 뭔가 생각을 이제 넣어서 그런 걸 또 만드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안 맞아서 전 안 하고 있는데 어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뭔가 만지고 막 이런 거 좀 안 맞는데 우리 친구는 한번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육건수님은 회사 일 때문에

정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스윗햄 에그 샌드위치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241님, 저희 집 식사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 더워서 그런지 식구들이 입맛이 없나 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요리해 놓으면 엄마는 입맛이 없다며 안 드시고

여름엔 시원한 사무실이 최고다.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남은 야근도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더울 때 휴가 가면 너무 덥잖아요. 우리 가을에 또 좋은 휴가 갈 거니까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음료 하나 시켜가지고 수박 주스 같은 거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잘 듣고 왔습니다. 경인님, 아들이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파자마 파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건 처음이라 제가 다 설렙니다. 중학생 남자애들끼리 파자마 파티를 하겠다는 것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떤 간식을 준비해주면 좋을까? 저도 덩달아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엽다. 진짜 파자마 파티 중학생 때부터 하는구나 요즘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파자마 파티 하면 일단 좋아하는 과자들을 마음껏 먹고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탄수화물 좋아하면은

윤미래의 하루하루 함께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챙겨 먹었더니 전보다 훨씬 건강해져 버렸다. 딸은 또다시 결심했다. 이번엔 저녁부터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해보겠다고. 오늘 내 마음 날씨. 꾸물꾸물하고 답답한 하늘. 우리 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식만 좀 끊어.

멤버 된 만큼 책임감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오늘의 쩡피 후보곡에서 골라봤습니다. 엠믹스의 별별별,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엔믹스의 별별별에 이어서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9263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헤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괜히 시작했나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계속하게 되네요. 좋은 구매평을 볼 때도 뿌듯하지만 일을 하면서 제가 행복하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진짜 뭐를 하든지 내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만족도가 그 이상이면은 사실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9263님 그래도 육아하면서 이렇게 판매까지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요. 8668님은요. 빙수가 먹고 싶다는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갔는데요. 하필이면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매장에 가서 망고 빙수를 주문하려는데 바로 제 앞에서 품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0: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1: 배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부는요. 볼륨 가족들의 미래 계획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의 계획과 그날 듣고 싶은 노래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하울 앤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요. 우리는 3부에서 만날게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그럼 너무 좋겠네요. 부디 이번 티켓팅 대박 나셔가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꽃별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제가 일하는 작업장 내부의 더위 때문에 동료들과 땀 흘리며 지쳐있을 시간인데요. 저는 26살 젊은 일꾼답게 지치지 않고 가공 일을 멋지게 끝내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동료들과 다 같이 텐션 올리고 싶습니다. 제 커리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카라의 루팡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오후 1시

Bye.

소녀시대의 수원을 말해봐에 이어서 카라의 루팡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3분 미래 듣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나 계획하고 있는 일,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다가오는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박항스님은요, 제 휴가 일정은 7월 25일로 잡혔어요. 휴가철에다 주말이기까지 한대요. 거기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몰릴 강원도 바다로 떠나기로 했는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예상돼서 조금 막막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짝이는 바다를 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박효신, 윤도현, 김종국, 조피디가 피처링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근데 오히려 더워가지고 많이 바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움직이시면은 아마 차 안 막히고 잘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으시겠다. 바다 수영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진짜. 너무 탈 수도 있으니까 래쉬가드 같이 긴팔 입고 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박효신, 윤도현, 김종국, 조피디가 피처링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요. 3분 미래 듣기 마무리하겠습니다.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아, 오늘은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가 다 갔네. 내일에 내가 하겠지 뭐. 7710님, 새해 목표로 다짐했던 다이어트. 미루기만 하다가 여름이 되어서야 이제 좀 해볼까 싶었는데요. 체중계 건전지가 다 달았는지 아무리 올라가도 숫자가 뜨질 않네요. 얼른 새 건전지를 사서 교체하면 될 일인데 영원히 미루고만 싶어집니다. 가끔 너무 많이 먹은 날 숫자가 뜨지도 않는 체중계에 올라가 봐요. 그럼 제 눈에는 흐릿한

참고 부랴부랴 퇴근했네요. 다음 주엔 일찍 출근해서 남은 일을 끝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6시가 넘으면 왜 중단을 하는 거지? 전체 그 시스템이 그냥 확 내려가나 보다.

먹어본 와플 중에 최고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고 웃기긴 했는데 남편 반응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이 와플 사진이 왔는데 진짜 바삭바삭해 보여요. 와플이 사실 와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안쪽은 촉촉한데 겉은 바삭해야지 진짜 찐이거든요. 근데 그 바삭함을 구현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의 양이 적절하네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또 생크림이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단데 적당하게 잘 올라가 있네요. 남편분이랑 여기서 자주 데이트하세요. 대성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학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요. 80점을 넘어야 하는데 76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한대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10시에 수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한 만큼 밥이 꿀맛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한 문제 차이로 지금 나머지 공부를 했다니 얼마나 지금 아드님은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이거를 3번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10시까지 안 남는 건데 지금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오면은 너무 잘했다고 이 시간도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맛있게 밥 드셨으면 좋겠네요. 한유리님, 정디, 저희는 곧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5교시만 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여름방학이 2주도 아니고 딱 13일이어서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3주 정도로 늘어나서 너무 좋아요. 막상 방학 시작하면 금방 시간이 지나겠지만 일주일이나 더 늘어난 방학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진짜. 근데 진짜 13일은 너무 짧다. 이제 좀 놀아볼까? 이제 좀 습관이 잡힌 것 같아. 아침에 늦잠 자는 거. 다음날 출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유리님 방학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드릴게요. 7618님의 신청곡 헌트릭스의 골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K-Will 오늘부터 1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한키라 리뷰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어쩜 이렇게 진행을 잘할까요? 한해님의 발견! 그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요. DJ가 어떤 순간에도 적절한 멘트를 하고 능숙해서 듣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아, 이런 극찬을 해주시니까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제 얘기하는 거, 제 리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포털사이트 같은데 항상 한해 키스더 라디오 풀로 검색을 해가지고 종종 찾아보는데, 나 팟캐스트를 지금 못 봤네. 리뷰를 못 봤어. 지금 저의 재미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저 오늘 밤 달려가

네가 한키라 진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9702님, 요즘 저녁에 여유 시간이 많아서 TV도 보고 너튜브도 보고 영화도 자주 봤었는데요. 뭘 해도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한키라를 듣게 됐는데 뭔가 밤 10시에 나올 수 없는 바이브, 유니크한 매력에 빠져서 계속 듣게 되네요.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거기서 거기, 다른 라디오도 다 거기서 거기 라고 느껴지신다는 분들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9702님이 말씀하시는 유니크한 매력,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래퍼인데도 매일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텀블러에 음식 담아서 또 먹고 음식 얘기만 하면 토크가 두 배로 길어지는 제 모습에 유니크함을 느끼신 거겠죠. 아무쪼록 조금은 희한하고 은근 중독적인 한키라에서 내일도 봬요. 9702님.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키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키라로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한해 만해로 돌아올게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0: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무알콜 진단 한 해 후소로 돌아올게요.

제가 냈던 앨범 수록곡 중에 지금 이대로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 가사도 좀 가사를 좀 읊어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안 불러본 지 오래돼서 그 곡 가사도 그런 좀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외부의 것들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보다 그냥 그런 좀 흐르는 대로 살아가자.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좀 역행할 수 없다. 막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란 노래가 아닌가? What? 그 노래.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요즘 만나는 여성분께서는 사투리 쓰는 남자가 싫다고 하시던데 혹시 저를 저격한 걸까요? 근데 어떻게 사투리를 고치면 좋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단 근데 만나고 계시다는 건 지금 뭐 썸 관계라든지 좋은 관계로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사투리. 사실 사투리 뭐 연습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언어적인 그 특히나 이런 뭐랄까요 좀 느낌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좀 잘 고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 뭐 10년 15년 이렇게 서울에 살아도 표준어로 못 바꾸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은 억양 같은 거는 수정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시라면은 그래도 좀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냥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수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써 버릇하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전라도 사투리

위너 공허해에 이어서 정은지 너의 밤은 어때 듣고 왔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번에는 긴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원래 되게 예민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정말 노력해서 긍정형 인간이 된 케이스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조금이라도 내 기분이 안 좋아질 만한 부정적인 단어나 생각을 절대 안 꺼내려 하고요. 꾸준히 운동도 하고 아침마다 감사 일기도 쓰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지낸 지 한 5년 정도 됐고 최근에 매일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아침마다 아 어제는 폰 하다가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집 가고 싶다. 오늘 먹구름 엄청 꼈네. 내 기분 같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거면 받아주겠는데 모든 대화에

0: 여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폴킴 선수.
1: 가요광장 폴킴입니다. 쿨 FM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즐거우시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제가 있는 12시를 가장 기다리게 되실 것 같고요.
0: 야, 히트곡 어필! 12시에 폴킴 목소리 기대되네요. 아, 이어서 슈퍼라디오의 가비 씨도

0: 반쪽에다 세종 기프트 반쪽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반쪽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 반쪽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두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사라지긴 하거든요. 뭐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좀 떨어지면서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좀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또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자주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 가족끼리 같이 살면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생활 습관에서도 뭐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뭐 말투에서도 뭐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 중에 그냥 뭔가 좀 우리 사연자분이 또 막내다 보니까 걱정 어린 말이 잔소리처럼 좀 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물론 나 이제 다 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말씀 안 하실 이유는 없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떠한 좀 성과를 얻었다, 뭐 보너스를 좀 받았다, 아니면은 이렇게 누나나 어머니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내가 좀 능동적인 일을 해서 뭔가 좀 결과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상황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할 일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 듣고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0: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사샤 알렉스 슬론 올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에드 시런 포토그랩이었고요. 익명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부회장님이신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실무로도 다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근거 삼아서 그냥 얘기하십시오. 아, 이렇게 조금 이 모임에서 사실 제가 이런 회장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실 거면은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뭔가 좀 처음에 회장을 하라고 했는데 부담이 돼서 안 하신 거잖아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업무들을 하기 싫으면은 그동안 또 열심히 해오셨으니 그냥 아 나는 직급 상관없이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자꾸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고 하네요.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서로 몸무게를 공개하거나 식단을 공유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뿅뿅씨 살이 더 찐 것 같네 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무료해서 괜히 다른 사람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뭐 내기하자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맨날 공약 걸고 한 끼라 7월 7일까지 77kg 빼겠다. 그것도 다 뭔가 좀제 스스로의 싸움이 자신이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이 뭔가 우리 사연자분을 뭐 긁으려고 한다거나 이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뭐 그냥 같이 좀 해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불편하면은 아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다이어트라는 게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때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 여시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혼자 하는 게 효과가 좀 없다면. 무알콜 진단,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한해 문세윤, 그대로 있어주면 돼.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나자마자 OTT까지 보느라 늦게 자고 있어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한키라에 집중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암튼 이게 뭔가 감사하네. 그래도 근데 우리 경화님을 위해서라도 이 OTT 너무 안정해놓고 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카더가든 홈스위트홈에 이어서 솔, 따마, 클로즈 투 유까지 듣고 왔고요. 8725님, 14살 노량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이 와서 앞이 안 보이고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식탐이 많아요. 오랜만에 삼계탕을 해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평생 반려견을 한 번도 키운 적은 없는데 강아지 너무 일단 좋아하고 요새 뭐 강영국 우리 소장님 영상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물론 이제 좀 힘든 강아지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보호자분과 이 반려견의 이 교감이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둘만의 교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14살이면은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량견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그 앞으로도 좀 계속 건강하게 우리 8725님의 반려견과 좀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먹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10년 넘게 안경과 한 몸처럼 살았다. 렌즈는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내일 소개팅을 앞두고 용기를 냈다. 첫 렌즈, 첫 소개팅, 둘 다 성공하길 바라본다.

갑자기 좀 외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뭐 일회용 렌즈도 껴보고 뭐 2주 정도 끼는 렌즈도 껴보고 뭐 한 달 정도 끼는 렌즈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면 막 눈이 너무 작아져서 아 이게 좀 어떻게 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꼈던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렌즈 끼면은 뭐 또 새로운 좀 이미지가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안경을 오래 끼셨다면. 그래서 뭐 끼는 거 뭔가 전 추천드리고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0: 내에도 한 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0: 요가 유직했지만 yes. 무려 사연 소개를 위해 출근한 의리남 저의 소중한 동기 김우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1: Yes, come on.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0: 네. 네.
1: 왔습니다. 제가 또.
0: 또 오셨어요?
1: 네. 이번 주에도 왔습니다. 성공.
0: 아니 누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1: 아니 우리 PD님이 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PD님이.
0: 솔직히 후배에 협박했죠.
1: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0: 안 쓰면 다음에 안 도와준다고.
1: 죄송스럽다. 이렇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 이게 될까? 이거 눈치를 보고 있는데.

0: 이런 그럼요. 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기회.
1: 아니 그래도 네. 우리 김우영 PD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 많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박예스터님께서는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무 말도 아닌데 아직. 네?
0: 아니 그래도 일단 저를 언급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1: 김 일이죠. 김 PD님 재밌어요. 아. 키키키키키.
0: 감사합니다.
1: 9192님께서는요. 네. 듣기만 하는 저도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 아유. 육퇴 한 분은 얼마나 짧게 아유. 느껴질까요?
0: 또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육퇴를 해보신 분.
1: 아 그러겠죠.
0: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중함.
1: 우리 우영 PD의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 이야기요?
1: 아니요. 네.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0: 어, 네, 기회를...
1: 지금은 안 됩니다.
0: 아, 지금 안 돼요?
1: 네, 빠르게 아, 예. 우리 예. 가족들의 사연 빠르게 먼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됩니다.
0: 안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1: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0: 아, 첫 번째 사연 바로
1: 본인 갑니까?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0: 아, 예, 예. 아, 진은혜님 네. 사연입니다. 제 첫사랑은 발레였어요. 5살에 발레하면 떠오르는 스커트 튜튜를 보고 반한 저는 당장 발레 시켜달라고 엄마를 졸랐죠. 토슈즈가 닳고 다를 때까지 10년 넘게 발레와 함께 했는데요. 예고 입시에 떨어지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담담하게
1: 나 발레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0: 했는데 아빠가 힘들면 진작 말하지 왜 참고 했어? 라며 눈물을 훔치셔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많이 울어서 그랬는지 그 후로 후회는 없지만 가끔 튜튜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첫사랑 생각에 아련해집니다. 장범준의 첫사랑 부탁드려요.
1: 아 여자아이들은 일단 필수 코스 그렇죠. 발레.
0: 네.
1: 근데 은혜님은 또 이제 엄청난 매력을 느끼셔서 그런 길게,
0: 길게
1: 하신
0: 하셨네요.
1: 거네요.
0: 그렇죠. 네.
1: 발레 이제 자녀분들한테 시키실
0: 생각 있어요? 네. 지금 첫째가
1: 있어요?
0: 다니고 오, 있습니다.
1: 역시
0: 네,
1: 역시.
0: 첫째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 재밌게 하고 있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길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들을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7살인데 이 친구도 어린이집을 가고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거를 뭐 엄마랑 엄마가 해준 음식 같은 거 먹다가 어때 맛있어? 하면 맛있다고는 해요.
1: 맛있으니까 먹었겠죠.
0: 아니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이제 종류의 반찬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1: 가지볶음?
0: 가지볶음은 다 저도 싫어갖고 잘 안 먹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당근 뭐라든지 뭐 너무 매운 무슨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맛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두부부침을 해줬을 때 그때 사실 두부부침이 별로 맛이 없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와, 두부부침 맛없기 쉽지 않은데.
0: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너무 슴슴한 맛,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거에 조금 맛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맛있다. 물어봤을 땐 항상 맛있다.
1: 너무 착하다.
0: 근데 그만 먹을래? 그만 먹을래. 아니 맛있으면 더 먹지 왜? 맛있어. 더 줄까?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립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군요. 네.
0: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게 어떨 때는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를 눈치를 보고 이렇게
1: 눈치를 얼마나 준 거예요?
0: 신경

0: 카드가 매년 이제 출시가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KBO 카드.
1: 오, 진짜 몰랐어요.
0: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까는 맛, 굉장히 사행심을 채울 수 있거든요. 네.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1: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네. 이제 혼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0: 예, 예, 예.
1: 이번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57님의 사연인데요. 스제 듣다가 육아 퇴근하고 방송 나오신 PD님 얘기에 혼자 한참 깔깔댔어요. 너무 제 얘기 같아서요. 저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붙여서 지금 8개월째 집에만 있는데요. 아.

0: 장범준의 첫사랑, 유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리퀘스트 송 김우용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어떤 분의 신청곡이 도착했을까요?
1: 네, 5923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예요. 늘 사람들의 관심이 고팠던 저는 학창시절엔 반장선거, 전교회장 선거에 다 나갔습니다. 나된 거에 비해 결과는 별로라서 부반장 몇 번 한 게 다지만요. 그래도 나름 메타인지가 높아서 스스로 관종이지만 끼는 1도 없다는 자기객관화로 연예인 같은 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웃는 게 좋고 옷을 좋아해서 저의 복장이 화제의 중심이 되는 걸 즐길 뿐이죠. 가끔 뒷담화가 제 귀에 들려도 신경 안 써요. 인생은 내 멋에 사는 거잖아요. 신청곡은 윤종신의 모난돌. 이거 메타인지가 되신다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쉽지 않거든요. 네.
1: 이런 인지가 없이 이제 내가 차장, 부장, 뭐 전무, 상무 이렇게 가면서 난 재밌는 사람이야. 내가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빵빵 터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항상. 메타인지가 되면서
0: 경험담이세요? 저요? 왜 이렇게 윗선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지?
1: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0: 할 때 좀 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네. 그죠?
1: 그렇죠. 제 열정을 넘치게 아닙니다. 저 열정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열정.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출연을 해가지고 이 열정을.
0: PD 열정 아니세요? 넘쳐, 예? 이렇게 출연 욕심을 내세요.
1: 아이, 지금 제가 육아휴직 중이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네. 심심하시죠?
1: 지금은 네 뭔가 제2의 인생, 제2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매일매일 출근하진 않지만 직장 이런 식으로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 한 몸 갈아서
0: 열정이다.
1: 그럼요. 열정이 넘치게 제 방송 열정 있습니다. 8937님 저 열정 있습니다.
0: 수제를 향한 열정.
1: 그렇습니다. 저를 좋아요. 불러주십시오.
0: 또 불러드릴게요. 네. 언젠가. 네, 김호영 PD와 함께했던 네. 리퀘스트 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사연 두 개 정도 더 읽으면 안 됩니까?
0: 안 돼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0: 겁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10만이 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0: 저런 이름 명칭까지 만드는 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항상 슬래커 코룩이었어. 슬래커가 나의 일상인 정말 힙한 사람이었어 나. 이런 생각. 네. 지금 여러분 좀 솔직하게 우리 다 같이 거울 한번 봐볼까요? 거울 볼 수 있는 분들 어때요? 지금 나 슬래커 코룩이다 하시는 분들 당장 사연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러면은 오늘의 룩 체크하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1: 소화
3: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이자 휴일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평소보다 활기차게 아니면 게으르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금요일인데 휴일이니까 뭐 활기차든 게으르든 행복하시겠죠. 행복

오는 행복은 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행복을 이렇게 또 향으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옷 쇼핑한 게 옷을 쇼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옷은 아니고요. 저 최근에 팔찌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네. 팔찌를 하나 뜯어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냄새는 안 나는데 좋아요. 네. 그냥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잠시 후에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커피 클래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분들, 카페인 수혈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에게 가광 라운지에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9047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아이들의 클락션.

3576번님께서 우리 집 고2 막내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방학도 해서 직접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아이랑 둘이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도 고생했어 라고 전하고 싶네요. 아이와 함께 커피 주문해 봅니다. 아우 어머님 커피 챙겨 드려야죠. 또 이렇게 방학 때 이제 자녀분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도 먹고 또 푹 쉬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드시라고 커피

학교에서 건강검진 4시간 후 얘기했었나요? 그쵸? 네, 마음을 비우면 수치심도 없어집니다. 네, 그냥 저를 선생님께 맡겨요.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대장 내시경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빨리 뭐든지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너무 좋은 분 만나시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데리러도 와주시고. 7621번님께서 휴대폰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서 팀원들이랑 자주 듣습니다. 여직원들이 폴기 목소리 너무 좋다 라면서 다른 방송 못 틀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스스로도 목소리 좋은 거 아시죠? 하하하하 761번님. 아니 동료분들 여자 직원분들이 굉장히 네, 듣는 귀가 고급스럽고 또 명확하게 고급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그런 분들과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761번님 네, 다른 방송 틀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그 손 당장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옵니다. 지난 15일에 발매된 신곡이에요.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중 지역 이름과 그 지역에서 쿨 FM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 짝지어진 겁니다. 1번 서울 89.1MHz 2번 부산 97.1MHz 3번 광주 95.5MHz 4번 제주도 1988.0MHz 오호 천대가 있었나요? 잘못 짝지어진 건 몇 번일까요? 모르면 찍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릴게요. 지역 이름과 쿨 FM 주파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서울 89.1MHz 2번 부산 97.1MHz 3번 광주 95.5MHz 4번 제주도 1988.0MHz 오, 제가 태어난 해에 제주도가 생겼나봐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라디오는 자고로 라디오입니다. 네.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아 뭔가 라디오라고 하면 발음하면 노래에서 약간 그 느낌이 조금 안 사는 것 같아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지역 이름과 그 지역의 쿨 FM 주파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퀴즈였어요. 정답은 4번 제주도 1988.0MHz였습니다 항상 궁금하긴 해요. 이 메가헤르츠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런 건 한 번도 살면서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신기하지 않나요? 정답자 다섯 분께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보기 4번에 등장했던 1988은 네, 제 생일, 폴킴의 출생 연도였습니다. 네. 제주도의 쿨 FM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주가 91.9MHz 그리고 서귀포는 89.7MHz. 오, 이거 외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서울 89.1은 다 아실 것 같고 부산이 97.1, 광주 95.5, 제주시가 91.9에 서귀... 저 이거 만약에 이따 5분 있다가 저한테 퀴즈 내도 저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서도 쿨 FM 배신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나 들으러 와줘야 돼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을광장 항상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여러분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죠? 도윤선님께서 학창시절 저는 여름방학이 제일 좋았어요. 수박이랑 팥빙수 먹으면서 집에서 수다 떨며 놀던 그때가 그리운 어른입니다.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싶어요. 오호, 맞아. 여름방학, 저는 여름방학 때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집에만 있는다고 좀 나가라면서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제가 가출 소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너 가출했지? 막 이제 그 약국 약사님이 저를 한참 지켜보시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엄마가 원망스럽던지. 도윤선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드라마, 그리고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두 곡 듣고 올게요.

남편은 무조건 사와야 된다. 아예 전주 갔으니까 사와야죠. 네. 남편이 사 오시겠죠? 네. 그 실수로라도 까먹지 않으셔야 할 텐데요. 네. 남편분의 내일의 안부를 제가 미리 여쭙고 싶네요. 네. 0726번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녀석들 길거리 인형 뽑기방을 그냥 지나치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결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어른의 플렉스인 걸까요? 폴킴님도 뽑기방 가보셨나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볼펜 따먹기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학교 때. 저는 볼펜도 한 번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걸고 딴다 이런 거에 대한 애초에 기대감이 없어요. 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결제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또 우리 뽑기방 사장님들이 폴킴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 가끔씩은 합니다. 가끔씩 재미로 하는데 3,000원을 넘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게임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바로 그거예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고, 그리고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겟할 때까지 하면은요 파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게 나에게 건강하다, 정신적으로도 통장 잔고로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로 베이스 원의 Feel the Pop.

0: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강희선님의 신청곡 제이홉 미겔의 스윗 드림스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제가 뛰어놀 예정이에요.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광고 다녀올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방학, 뉴질랜드로 치면 여름방학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방학이 1년에 4번이거든요. 짧게 3번 있고 마지막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에만 한국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때는 못 왔습니다.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값도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니까 오고 싶어도 이제 오고 싶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먼저 오라고 말을 안 하시던데요. 보고 싶다고 말만 하지 근데 오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기숙사 있을 때는 방학 동안에는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뭐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지 분들 집에 홈스테이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2주씩 가서 여기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폴짝데이. 오늘은 가요광장 별그램에 공지해드렸듯이 여름 휴가 이야기 소개하고 신청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올해 여름 휴가 어떻게

같아요. 네. 가고 싶다, 나도. 저도 물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하나 들고서 이렇게 햇볕 쬐면서 나도 거기서 가요광장 들어보고 싶다. 나도 가요광장. 네, 물론 아직 세 달도 안된 신입 DJ입니다. 네. 세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떠날 생각. 아, 나 진짜 요즘에 네, 신입 사원분들 마음들 너무 공감하잖아요. 진짜.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하이의 홀로, 그리고 이석훈의 We Go Anywhere.

여행하면은 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 막 그렇잖아요. 이것도 먹고 수영도 해야 되고 조식도 먹어야 되고 막 뭐 많잖아요. 네. 우리 제작진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파워 제이분이 계세요. 네. 계획을 풀로 이렇게 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노을빛 산책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이적의 쉼표.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길과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

이야기와 신청곡 위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선물 드리는 퀴즈 위로 펄짝 올라가 볼게요. 리모델링님께서 10년 전 무쌍으로 30년을 살다가 은은님의 힘을 빌려 쌍수를 했어요.

샵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망고 스무디 드릴게요. 이효리 씨가 속한 그룹 이름은 1번 하츄핑, 2번 핑클, 3번 핑구, 4번 핑미.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이효리 윤건의 이뻐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네, 좀 그 스판기 있는 원피스 입고 춤추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방콕이 최고지님께서 우리 집 올해 휴가는 방콕이에요. 다들 여행 귀찮아 병에 걸려서 그냥 집콕 하자고 하네요. 휴가비 대신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맛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땡플릭스도 보려고요. 마음 편한 게 최고 힐링이고 세상 제일 휴가 아닙니까? 올해는 집에서 늘어지기 싫습니다. 스텔라 장에 집에 가자 신청해요. 그럼요. 결국에 휴가라고 함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쉬는 거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폴짝 서머 홀리데이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첫사랑의 기억님께서 여름 휴가니까 10년 전 첫사랑이 생각나요.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첫사랑을 만났거든요. 당시 20대였던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함께 일하며 주말마다 제주도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적한 사려니 숲도 걷고 샛별 오름에서 일몰도 보고 눈부신 협재변을 매일 걸었죠.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요? 그때 그녀와 함께 들었던 노래 신청해요.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앤하하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근데 이거 낭만 있다. 이거 좀 낭만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뭔가 이런 것도 약간 어디 해외로 워킹홀리데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로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 스텝 생활을 하면서 만난 첫사랑. 이거 완전 거의 영화 하나 뚝딱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첫사랑의 기억님의 그 첫사랑분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우연히 들으면서 나랑 기억이 똑같네? 근데 몰라요. 그녀에겐 첫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네, 이 추억 좀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기억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데이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앤하의 내 얘기를 들어봐.

0: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저저저 노래 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명곡들 많이 즐겨주실 거죠? 새록새록님께서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 모두 함께 떠난 경북 청도가 생각나네요. 날도 좋고 숙소도 좋고 무엇보다 연신 웃던 아빠의 얼굴이 한 해 장면처럼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행복했던 청도의 여름이네요. 아빠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이찬혁 비디오 보컬 고화성에 머물고 싶은 순간 신청합니다. 아하.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런 추억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새록새록님의 신청곡 이찬혁 비디오 보컬 고화성에 머물고 싶은 순간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일할 만해? 먹을 만해? 가볼 만해? 이런 질문들에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괜찮다는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답하는 쪽이 되면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 딱 부러지기만 하냐고요. 할 만한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볼만하다 말하면서 스스로 힘을 불어넣는 거겠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장하고 기특해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Come and catch ya!

하우스 롤스 Do It 이 곡으로 시작했어요. 7월 17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택배 배송 중에 더워서 잠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요. 7057

0: 에어컨보다 시원한 할머니의 부채질, 조금만 쉬어가라는 한마디 말씀. 아, 덕분에 좀 지쳐있다가 힘이 좀 나셨네요. 7057, 여름 잘 보내십시오. 건강기능식품 기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저녁 듣고 싶은 노래와 간단한 사연 보내주시면 3부 정말로 나올지 몰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한 이벤트가 있죠. 금인의 팝업. 마지막 팝업입니다. 오늘은 건강데이. 1부와 2부에서 문자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참여도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의 기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팝업은요. 놓치지 마십시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제 퇴근 시간을 책임져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드디어 한 건 했어요. 흐흐. 한 건이라뇨. 이건 한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 천군만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감사해요. 0818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시연 씨, 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이 유치원 친구랑 같이 하원하는 길에 친구 아버님께서 아이스크림 사주신 데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요. 글쎄 우리 지우가 뜬금없이 어? 여긴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없네? 맥주! 어떡하면 좋아. 지우야 왜 그 자리에서 친구 엄마도 아니고 친구 아버지였는데 이런 거 있죠. 유유 에어컨이 빵빵했지만 저는 너무 더웠습니다. 아 우리 지우가 쓸데없이 솔직하고 우리 지우가 묻지도 않은 말을 더위에 시원한 맥주 마시면 사실 뭐 예. 박서연 씨에게도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0: 겨우 한마디를 했다. 뭐라고?
1: 전부터 선배 좋아했어. 우리 사귀자.
0: 우리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다. 느닷없는 그의 고백에 정신이 혼미했다. 일단 나 스키장 아르바이트 끝나고 와서 다시 생각해보자.
1: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선배, 나랑 사귀자.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접을게.
0: 그의 당돌함이랄까 대담함에 결국 일단 그러기로 했다.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알게 된 그는 진중하고 예의가 있었고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첫 연애, 그에게도 첫 연애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 살 연상 연하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서로 좋아하게 되면서 부르게 된 호칭은 자기야. 그는

0: 처음 그가 내게 사귀자고 했던 날처럼 나는 눈을 크게 뜨고는 고작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뭐라고?
1: 그만 만나자. 그러는 게 좋겠어. 나 말고 좋은 사람 만나.
0: 내가 울고 있는데 그는 떠났다. 아무리 붙잡아도 그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지 알기에 더 붙잡지 못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직장 생활에 집중해야 했던 나. 모든 게 서툴러서 예민해졌고 그는 그런 나를 감싸줘야 했고 여자친구보다 어리단 소리를 안 들으려고 참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검색해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히는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또 챙겨드립니다.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

0: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 이미 넌 고마운 사람 김연우였어요. 8423, 연애일기 팬인데요. 문득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내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결국 바로 절 차버렸죠.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인 저는 어찌어찌 두 번째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대체 나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봤더니 그녀 왈 헤어스타일도 옷 입은 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머리를 박박 밀고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네가 나 관리해 라고요. 결과는 아시겠죠? 와, 이렇게 짧게 쓰실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한 편의 연애일기 담아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8423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 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7130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온 금인의 팝업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명단 올라있을 거예요. 2부 끝곡 7130 신청곡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콩을 깔아줬어요. 잘했죠? 모자이크 자유시대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이용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6111. 이 더위에 우리 건물 중, 그것도 우리 사무실, 게다가 우리 층 에어컨만 다 고장났어요.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지만 고장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아서 다음 주 월요일도 더위 예약입니다. 시스타 소쿨 신청해요.
1: Are you ready?

1145 올여름엔 꼭 바다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못 갔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비행기 예매부터 해볼까 해요. 포지션 서머타임.

0496 덥고 습한 이 계절 문득 이 곡이 듣고 싶어요. 슬픈데 웃음이 날 만큼 좋은 곡이거든요. 이은미 녹턴.

드디어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보자며 호기롭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밖으로 나가 자전거에 올랐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페달을 반 바퀴 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무서웠는지 자꾸만 핸들을 꺾어서 멈추었다. 남편과 내가 응원도 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될 듯 말 듯 어렵기만 했다. 그러다가 순간 아이의 두 발이 번갈아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4256.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게 오랜만이라 순간순간이 가시방석이에요. 멘탈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디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아, 마상마상 마음의 상처 받으실만 하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 예쁨 받고 있다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고 있다. 이건 티를 안 내려 해도 티가 나고요. 티가 나건 안 나건 당사자는 알게 마련입니다. 애들도 알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막 예뻐해주면 막 방긋방긋 웃지만 외구하면 애기들도 막 울잖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4256. 좀 죄송하긴 한데 상처를 받는 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봐요.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에너지.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 훈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휘성 with me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9868님께서요. 식디 방송에서 차분하게 노래하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FM대행진 제작진 분들께서 방송 전날에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또 우리 제작진분들도 쉽지 않네요. 한 소절 불러줘 크크크 이렇게 가사가 잠깐 생각이 제가 정말 갑자기 부른 거였어가지고 그 노래를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뻘쭘하네요. 네. 아니 FM 대행진에서도 했는데 상쾌한 아침에서 못할 이유가 없죠. FM 대행진에서 한 곡 했으면 상쾌한 아침에서 두 곡 세 곡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빼는 DJ가 아니에요. 뭐 아무튼 네. 아니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했는데요. 근데 졌어요. 그게 대결하는 거였는데 MC 배 선배님이랑 MC 배님께서

18위 방탄소년단의 온인데요. 첫 무대를 미국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선보였는데 여기서 공연한 가수는 폴 매카트니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역시 글로벌 스타다운 행보죠.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4위는 오즈의 파랗게가 차지했습니다. 상하 가족분들, 아이돌 오즈의 댄스 실력이 궁금하시다면 이 무대 꼭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336님께서요. 둘째가 태어나 육아용품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많네요. 아이들이 달달하게 자고 있는 사이 얼른 중고거래하러 갑니다. 오, 일단 둘째 출산 축하드리고요. 1336님. 그 제가 안 그래도 저희 그 박철규 아나운서가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애들이 워낙 금방 쑥쑥 크니까 옷이랑 뭐 육아용품 뭐 장난감 이런 건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딘딘의 노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오셨고요. 강정우님께서요. 어제 저녁에 채소 볶음밥을 해먹었는데 채소랑 밥에 간을 하나도 안 했더니 결과물이 그냥 완전 싱겁더라고요. 당연하죠, 정우님. 그래서 케첩을 뿌려 먹어봤더니 시큼하고 맛이 별로라서 다시 돈가스 소스를 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꿀팁 공유해드립니다. 아유, 꿀팁 맞아요? 아니, 뭐, 아니, 너무 귀여우시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And one fine day. 나는 언젠가 당신 마음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gonna figure you out one fine day. 이어지는 소절 속에서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 들으셨죠? gonna figure you out.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I've been uptight. 나는 긴장했죠. 예민했죠. You got me right.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대요? You got me right. 나를 괜찮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 기분을 괜찮게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I'm back into my groove 라는 소절도 들렸어요. 바로 이 부분이 나는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가 되겠습니다. I'm back into my groove. 나는 다시 내 리듬을 찾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나는 다시 내 흐름을 찾죠. 이처럼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라는 소절도 기억나시죠? 이 중에 bumping의 bump는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 부딪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테지만 지금 이 노래의 상황 속에서는 비트에 몸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리듬을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내가 익숙해질 만한 뭔가를 달라.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나를 계속 리듬 타게 해줘라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I'm on fire. 나는 지금 불타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0: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두 번째, 난 다시 페이스를 찾죠.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네, 이렇게 짤막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문장들이었어요.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기획사 가수들이 모여서 기획사만의 노래를 발매하는 게 힙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특히 SM타운의 2004년 노래 핫메일을 좋아했는데요. 서현진, 블랙비트, 동방신기, 보아, 강타, 풀투, 천상지휘 등등 당시 인기쟁이들이 다 참여했다고요. 아! 그리고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도 빼놓을 수 없죠. 원타임, 진우션, 마스타우 그리고 어린 지드래곤 씨가 함께 했답니다. 그 너무 라떼인가요? 크크크. 그래도 유원님은 다 알죠? 알긴 알아요. 제가 2004년 때는 8살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기는 압니다. 들어는 봤고요.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아 근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도 최근에는 하이브 걸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내기도 하고 SM에서도 그 걸그룹들 모여가지고 막 노래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내는 거 진짜 힙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획사의 소속사의 색깔도 잘 보이고 뭔가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색다른 그런 가수들의 매력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 좀 많이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보라님.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준호님, 요새 피곤한 일이 많아서인지 밥 먹다 혀를 깨무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당분간은 말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헉, 아이고, 아 그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는 이제 볼살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볼을 그렇게 씹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스윔 띄워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992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수영 못해요, 여러분. 수영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9927님 사연을 또 이렇게 보니까 왠지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요. 소유, 프란시스가 함께 부른 방콕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한총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걸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그래도 따뜻한 문자를 야 좋네요. 너무 스윗한 남자 남편분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자, 2815님이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청곡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개월에 넘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 그리고 3572님이요. 안녕하세요, 현우님. 식디 안아주는 현우님 모습 잘 봤습니다. 식디가 현우님과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식디와 저의 관계를 조금 좀 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성대모사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3: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4: 그대 오늘 하루 어땠나요?
3: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음악 앨범도 같이 듣자.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나요?
5: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2: 어, 비프 디자.
5: 어, 소 키우신다고? 어.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6: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3: 네,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방금 듣고 온 노래 업타운의 다시 만나줘였습니다. 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았습니다.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자, 사연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그 공사 이사님께서, 식디, 저희 네 식구 제주도 여행 갑니다. 그런데 짐은 왜 저 혼자 쌀까요? 새벽부터 화가 나지만 오랜만에 여행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참으린 세 번 새깁니다. 대신 살생부 작성. 이게 그쵸? 예, 네, 아무래도 또 그러니까 옆에서, 아, 이게 참, 그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럴 때 이게 참 이게 꿀팁인데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누워 있다거나 이런 뭘 안 하더라도 옆에서 좀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어 뭐 말로라도 참견을 걸고 그 아, 이런 그 아, 이, 그런 센스를 좀 부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그죠?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유소희 씨, 축구에 진심인 아들, 주말인데 7시에 학교에 갔어요. 평일에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가 축구하는 날은 칼입니다. 학교 선수로 뛰고 매번 경기하면 지고 오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응원한다. 다치지 말고 파이팅이다 라고 소희 씨가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이렇게 또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고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졌을 때 어떤 그 멘탈, 다음엔 꼭 이기겠다는 그 어떤 승부욕,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소희 씨 문자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노래 김경아 씨의 신청곡입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2부 드랍 더 신청곡으로 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Yes, yes, yes. My name is 정식. Rap name is J6.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 Let's get it. 어떤 노래를 신청하셔도 주문하신 노래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1:1 선곡 오더 시스템. 드랍 더 신청곡. 7월 셋째 주 신청곡 차트 바로 갑니다. 0216님, 처음으로 가족여행 떠나러 김해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취업하느라, 그리고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여행 가서 재밌게 놀자. 앞서서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문자 제주도 가신다고 주셨는데 금토일 또 연휴니까 놀러들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신나게 놀고 오십시오. 파이팅!

0: 다들 많이 놀러 가시네요, 저.
1: 근데 저도 강원도에서 예전에 강아지 물에 휩쓸려 갈 뻔한 적 있어요. 진짜 눈 떼시면 안 되고요. 강아지 그 왜냐면 강원도는 또 파도가 세니까 강아지들은 또 몸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더라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루시의 조깅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쇼리 실라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수도권의 호우경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통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산 쪽인데요. 성동 분기점에서 마장 램프 구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람길 군자교에서

0: 통기인견 한겨레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통풍의 남자 서정민입니다.
0: 네.
1: 아, 풍기인견 하니까 무슨 사자성어 같네 진짜.
0: 자, 이분의 초이스라면 한여름의 발라드도 산뜻하게 들립니다. 선곡계 시어서커 FM대행진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린넨 시어서커는 또 바스락거리는 건가요?
3: 저 잘 모르겠어요.
1: 전 시어서커라고 하여튼 린넨이랑 조금 다른 재질이 있어요. 시원한 재질.
2: 네.
1: 시원한
2: 재질. 그러니까 유기성 PD입니다.
3: 우리 서정민 기자님은 뭐 풍기인견으로.
1: 저는 풍기인견은 안 덥습니다.
3: 풍기인견 근데 여름에 진짜 시원한 거 아니에요?
1: 진짜 시원해요. 풍기인견 이불이 진짜 좋은데 아 집에 없어요. 하나 장만하고 싶어 지금.
3: 집에 홈웨어도 풍기인견 진짜 시원해요. 여름이면.
0: 자, 오늘 청취자 김보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빌려서 두 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서 기자님 휴가 계획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1: 저는 이번에도 강원도인데
0: 네.
1: 강원도 고성하고요.
2: 고성의 매력이 진짜 빠지셨네요.
1: 고성의 매력이 있죠. 춘천에서도 1박하고.
0: 야, 부럽네요. 편안하게 또 쉬시고 네. 리프레시도 하고 오시고요. 네. 자, 우리 UPD님은 휴가 계획에 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예. 비상이라고 하던데 왜 비상입니까?
2: 아, 뭐 애들은 방학을 하는데 네. 휴가 계획이 지금 마땅히 안 잡혀가지고.
0: 아이들이 또 이제 좀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다 보니까
2: 네.
0: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1: 네.
0: 좀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좀 좋나요? 이럴 때는
1: 일단은 저 물놀이
2: 저 워터파크
1: 예, 워터파크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유수풀입니다.
2: 아,
1: 유수풀을 계속 도니까 그냥 같이 떠 있기만 하면 돼. 옆에
0: 한 스팟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래 되고
2: 그냥 같이 그냥 떠다니면 돼요.
1: 튜브에 타고 동동동 그쵸. 떠 있으면 돼요.
2: 가면 되죠. 유스풀 진짜 좋아요.
0: 좀 참고가 되셨는지.
2: 네, 그럼요.
0: 네. 자, 오늘 그 휴가 계획 이야기도 잘 들어봤고요. 주제를 공개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 배경지는 바로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도 여행하면 돌고래 보러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돌고래가 바로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2013년 7월에 바로 이 남방 큰 돌고래 3마리를 제주 앞바다로 자연 방사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돌고래 창법이 들어간 노래가 주제입니다. 네. 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소개한 선곡 주제에 맞게 두 분이 골라오신 노래를 한 곡씩 들어볼 텐데요. 대결은 총 4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더 마음에 드는 선곡을 가져오신 한 분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서정민 기자님, 기자님, 서 기자님 다 좋고요. 유기성 PD님, PD님, 유PD님 좋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응원 점수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으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먼저 첫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1980년대 90년대에 이른바 세계 3대 디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 I Will Always Love You의 피트니 휴스턴. 뭐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고요.
2: 그렇죠.
1: 그다음에 타이타닉 주제가 또 유명하잖아요.
2: 맞아요.
1: My Heart Will Go On의 셀린 디온. 그리고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금도 울려 퍼지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머라이어 캐리. 세 명이 3대 디바. 누가 더 고음을 잘 부를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고요. PD님의 1라운드 선곡 스틸 허트의 She's Gone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이어가는데요. 오늘 주제는 옥타브를 넘나드는 노래 돌고래 창법이 매력적인 노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자님 어떤 곡입니까?
1: 네. 미국에 머라이어 캐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분이 있습니다. 3단 고음의 주인공 아이유입니다.
0: 아하. 약간 그 계단식 고음 좋아하시네요.
1: 그러니까 계단식 고음이
0: 이모션도 그렇고
1: 뭔가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1: 이 노래 뒤에 시그니처가 3단 고음이잖아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에 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연만 붐.
1: KBS 조정식 FM 대행진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돌고래 창법이 들어간 노래가 주제입니다.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유기성 PD님의 선곡 배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3라운드 이어가야 되는데요. 서정민 기자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2: 이번엔 제가 돌고래

0: 예, 네,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거고 노래도 아, 그래서 이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메인 주제곡, 메인 테마곡의 뒷부분에 가면은 고음이 장난 아닙니다.
1: 오늘 그 백민은
2: 눈으로 노래를 치시니까
1: 이거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 참.
0: 정말 뒤에 끝없이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4옥타브 미까지 올라가요. 이 4옥타브 미가 이 상상이 안 되는 고음인데 들어보시면은 아마 감탄하게 4옥타브. 됩니다.
3: 이야 대단한데요. 네. 뭐 제대로 된 또 돌고래 노래 네. 골라오셨고요. 피디님은 어떤 선곡입니까?
2: 저도 제가 아는 고음 노래 중에 끝판왕 가져왔습니다. 아까 1라운드에서 이제 기자님 머라이어 캐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머라이어 캐리에게도 영향을 줬던 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수 이름 바로 미니 리퍼튼.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지 싶은데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싸이월드 시절에 네. 굉장히 많이 듣던 노래고
3: 어떤 노래죠?
2: 그 새소리 나면서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3: 많이 쓰이는 노래잖아요. 또 컨텐츠에도
2: 네. 요 예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온 노래인데
3: 청초한 장면에
2: 네 맞습니다. 자연 느낌도 나고 굉장히 고음이죠. 마지막에 가면은 이 노래는 스티비 원더가 또 프로듀싱 했었어요. 워낙 이 미니 리퍼튼 노래를 잘하니까 스티비 원더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스티비 원더가 프로듀싱을 했고 빌보드 핫100에도 1위를 차지했던 노래입니다.
3: 자, 러빙 유까지 팬텀 오브 오페라에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의 선곡으로 스틸하트의 She's Gone,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코요태의 순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진짜 높네요. 높아. 굉장히 높아 노래들이.
0: 자, 이제 대결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두 분의 목소리 데시벨을 통해서 승패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패자의 마이크 볼륨을 내리겠습니다.

0: 복관문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종종 사라진 물건을 찾을 일이 생기죠. 신기한 거는요, 물건에 발이 달리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잊힐 때쯤 샅샅이 찾아봤던 바로 그곳에서 발견된다는 거 아닌가요?

약간의 배신감과 허무함에 황당함까지 들지만 어쨌든 뭐 찾았으니 됐다 싶어서 안도하게 되죠.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잠시 마음의 힘을 빼는 순간 문득 떠오르기도 하죠. 결국 해결의 시작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답도 보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